0: It's time for a brunch club where we meet people making headlines. Now, with wine, they have sommeliers, and for coffee, there's baristas. And even with rice, something Koreans eat every day, we have an expert. Today, we're joined by Korea's first rice curator and the man behind local 정미소, Kim Dong-gyu. Hello and welcome.
1: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Kim Dong-gyu. I am CEO of 동네 정미소.
0: Nice to meet you. But you said rice to meet you, right?
1: Rice to meet you.
0: Oh, what a funny pun right there.
1: Thank you.
0: Instead of saying nice to meet you, he said rice to meet you. And in Korea, we often say, ah, 밥 먹자, you know? It's a way of saying, oh, it's good to see you. Oh, what a sensible way of putting that. All right. Well, rice curator is such an interesting job. Could you tell us what you do? 쌀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참 신선하게 들리거든요. 평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쉽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쌀도 커피처럼 와인처럼 즐기자는 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0: Ah, so the slogan would be, let's enjoy rice just like wine and coffee.
1: 예, 다양한 쌀 품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쌀 소포장 패키지 판매하면서 함께 쌀 관련된 교육이나 체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0: Oh, okay. So they also sell a few variety of rice in small packages,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different varieties of rice. And they also provide education program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rice for the public. Okay, well, I'm curious what a rice curator eats at home, you know? What kind of rice did you have this morning?
2: 쌀 큐레이터의 집밥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품종의 쌀로 밥을 지어 드셨나요?
1: 네, 오늘 아침에는 커피와 빵을 먹었고요.
0: 네, 반전이네요. 네. So this morning, he did not have rice. 네. He had bread and coffee.
1: 네, 네. 어제 저녁에 그 이쁜 아름다운 솥에다가 네. 올해 나온 햅쌀 중에 이제 오대쌀이라는 품종으로 이제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해 먹었습니다.
0: Oh, so last night he did have rice in a very nice pot, and it was a newly harvested rice called 오대 rice. Oh, 그렇군요. 오대쌀. All right. Well, when you eat rice at other restaurants, you know, does your professional instinct kick in?
2: 혹시 다른 식당의 밥을 먹거나 할 때 나오는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식당 가면 그 쌀 포장지를 유심히 지켜보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밥맛에 좀 엄격한 편입니다.
0: So when he goes to restaurants and has rice, he takes a look at the packaging of the rice that the restaurant uses, and he is pretty picky with the taste of the rice he has at restaurants.
1: 그래서 이제 네. 전기밥솥에 하는지 압력밥솥에 하는지 네. 또 온장고가 있는지 이런 걸 유심히 보고요.
0: 네.
1: 밥의 색깔, 냄새, 모양새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 대략 어떤 밥맛이 나올지 상상을 대곤합니다.
0: 네. So he even looks at what rice cooker the restaurant uses, just an electronic one or a pressurized one. And he also takes a look at the smell, the color as well, and the shape of the rice. And he's able to predict how the rice, the cooked rice, would taste later on. What an expert.
2: 전문가는 역시 다르네요.
0: All right, well, let's now go into the talk with some keywords.
2: 이제 지금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대표님께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짜잔.
0: All right. The first keyword is taste. Yes, and Koreans, you know, they're really serious about rice.
2: 한국인들이 밥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전문가가 보실 때 진짜 밥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무래도 쌀이겠죠?
0: So it's rice that really is the biggest factor that determines how good a cooked rice tastes, right?
1: 네. 좋은 쌀이 좋은 밥을 만들고 좋은 밥이 좋은 삶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네. 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So from good rice comes a good cooked rice, and from a good cooked rice comes a good life. So that is why the rice plant and crop itself is really important. Well, when did you first become so passionate about rice like this?
2: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쌀에 진심이 되셨을까요?
1: 대학 시절에 이제 농촌에 봉사활동 가는 활동도 많이 했고요.
2: 네.
1: 그다음에 동네 정미소 창업 전에는 이제 도시농업 이런 쪽도 활동을 했는데
2: 아.
1: 무엇보다 이제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면서
2: 네.
1: 한국도 주식인 쌀을 좀 새롭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Oh, so back in his university days, he did go for volunteer works in the rural areas, and also before he became the CEO of local 정미소 or 동네 정미소, he did do some work in like city agriculture. But most importantly, after he found out about the rice culture in Japan, he thought, you know what, Korea also eats rice as a staple food, and we need to change the perspective toward it here in our country as well. All right. Well, you must have studied rice quite extensively then. 쌀에 대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대학 시절에는 네. 전공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2: 또 반전이네요.
1: 네. 근데 최근에 쌀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일본의 밥 소믈리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쌀에 대한 공부는 뭐 생산자들 그다음에 전문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So back in his university, he actually didn't major in rice or agriculture at all. He studied politics, in fact, and diplomatics. But he did receive the rice sommelier certificate in Japan. But I wonder, what do you have to study to receive that?
0: 방금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쌀 품종, 그다음에 맛있게 밥하는 방법, 쌀을 보관하는 방법,
2: 네.
1: 도정하는 방법, 그리고 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런 이제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요.
2: 네.
1: 밥맛을 비교하는 이런 식미 테스트 과정도 있습니다.
2: So you would have to learn all the different varieties, how to cook good rice as well, and how to keep them, preserve them, and how to mill them, and healthy ways of eating rice. And you also have to go through a test where you differentiate between the tastes of different rice as well. Well, w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studying overseas?
0: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유학을 일본에서 하신 걸까요?
1: 아닙니다. 아, 유학은
2: 네.
1: 아니고
2: 네네.
1: 그러니까 그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2: 아,
1: 그래서
2: 네네.
1: 그 자격증을 취득하러 네. 한국에서 이제 쌀 관련된 공부를 하고
2: 네.
1: 시험을 일본에 가서 보는
2: 그런 시험은 그러고. 일본어로
1: 예, 시험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2: 네.
1: 강사 선생님이 네. 중요한 예상 문제는 이제 빨간색을 예, 체크해 주십니다.
2: 아, 그럼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일본어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셨다니. 네. So he did not actually study abroad in Japan, but after he found out that there is this certificate as the rice sommelier in Japan, he studied really hard and took the test in Japan. And his teacher taught him only the tips, you know. So even though it was held in Japanese, he was able to pass it and receive the certificate. How great of him! Anyhow, moving on then. How many varieties of rice are there in Korea today?
0: 현재 대한민국의 쌀 품종은 몇 가지나 되나요, 대표님?
1: 공식적으로는 300 종류 이상이 있고요.
2: 네.
1: 여기 추가로 이제 한국 조선시대
2: 네.
1: 때 키웠던 기록에 보면 1,451 종류의 토종벼라는
2: 네.
1: 트래디셔널 라이스도 있습니다.
2: So currently, there are over 300 varieties of rice in the country, in Korea.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historical records from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1,401 different varieties of traditional rice. Wow, that is a lot. Well, do different varieties really taste and feel that different?
0: 품종마다 맛이나 식감이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1: 커피나 와인이 품종별로 맛 차이가 나듯이 쌀도 당연히 품종 또 어떻게 생산했는지
2: 네.
1: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떻게 도정하는지 어떻게 밥을 짓는지에 따라서 맛의 차이는 납니다.
2: So you know how wine and coffee they have different tastes depending on the varieties, right? Rice is the same too. Where it was produced and what variety it is, how it was preserved, all matters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taste. So they do definitely tastes different. Well, rice is also a staple in Japan and also in Southeast Asia. But what makes Korean rice unique?
0: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쌀의 특유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먹는 품종이 이제 긴 롱 그레인 장립종이라는 쌀이고
0: 네.
1: 이거는 좀 찰기가 덜한 품종이고요. 이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좀 아래쪽에 아시아 쪽에는 이제 단립종 좀 키가 작은 쌀을 먹습니다. 이 쌀은 찰기가 있고 좀 단맛이 강한 편입니다.
2: So if you take a look at Southeast Asia, their rice has long grains. So the rice shape itself is longer than what we eat in Japan and here in Korea, which are shorter grains. So the long grains are less sticky or glutinous, and the shorter ones are more glutinous. When buying rice, what's one thing consumers should always check then?
0: 쌀을 고를 때 소비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1: 네, 쌀도 기초가 중요한데요. 품종,
0: 네,
1: 쌀의 이름이죠.
0: 네, 그다음에, variety.
1: 예, 생산 연도.
0: When it was produced. 예.
1: 도정 일자.
0: 네, the date of when it was milled.
1: 생산자.
0: 아, producer.
1: 이런 정도는 꼭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2: Oh, okay. So the basics are really important. The variety, the year of when it was produced, the date when it was milled, and the producer. Like I said, well, what is the year of the production of the rice that we have to buy then?
0: 그럼 생산 연도가 언제인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1: 햅쌀. 그러니까 이제 26년이니까 올해 생산한 쌀이 이제 맛있겠죠.
2: 아, 네. So newly harvested rice is always the nicest one. So it's 2026 right now, right? So rice that was produced this year would be the best.
0: 그럼 도정일자는요? What about the milled date?
1: 커피도 로스팅한 지 2주 정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0: 네네.
1: 쌀도 2주 정도가 가장 맛있습니다.
2: So even with rice, you know how they say with coffee, coffee that was roasted 2 weeks ago is the best in terms of its taste, right? It's the same with rice too. So if it was milled 2 weeks ago, then that would have the best taste.
0: 그럼 쌀을 많이 사두고 다 먹지 못하면 이게 점점 맛이 떨어지는 거겠네요.
1: 맞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서 보관하지 마시고 네. 대략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소비하는 양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Oh, so it's not a wise way to buy a lot of rice, keep it and have it for like years and years, but just buy a bit of rice, like small portion that you can have within a month to keep that freshness of the rice. What

0: great tip. All right, well, I thought food pairing was just for wine, but apparently different rice works better for different dishes as well, like stews or fried rice. So what is the difference then? 와인만 음식 페어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밥도 찌개냐 혹은 볶음밥이냐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밥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 차이가 뭐죠?
1: 네, 쌀도 네.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네.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슬고슬한 밥하고 잘 어울립니다.
0: 아.
1: 식감이 살아있도록.
0: 네. So with fried rice, it's good to cook it with rice that has that texture, rougher taste, texture.
1: 그러니까 파스타에 알단테가 있는 것처럼 쌀도 국밥이나 볶음밥, 스시 같은 쌀은 고슬고슬한 품종이 좋습니다.
0: So even with pasta, you know, they have like al dente, right? So for fried rice, you have to make sure that it's not too cooked, overcooked. They have rice kinds that are just right in terms of its texture. All right.
1: 네, 네. 찌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짠 단짠을 경험하려면 네. 좀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And with jjigae or stews, if you want to experience that sweet and salty danjan that Koreans love, it's better to choose rice that is soft and a little sweet as well, sweeter. 아, 아 고슬고슬한 쌀은 그러면 어떤 지역 거를 사야 되는 거죠? 볶음밥용.
1: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좀 단단한 식감과 쌀알이 크고 밥도 좀 물량을 조절해서 고슬고슬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0: So if you want to cook rice for fried rice, he recommended rice from 신동진, okay? Which is hard and the shape of the rice is bigger than average and you can decide like how much water to put in to cook the best rice for fried rice. What about the rice for 찌개 then? 그럼 찌개에 어울리는 단쌀은 어느 지역에서 사야 되죠?
1: 한국의 많은 품종이 이제 찌개, 그러니까 백반에 잘 어울립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뭐 삼광이라든지 네. 참드림이라든지 이런 품종이 부드럽고 좀 단맛이 강한 품종입니다.
0: Oh, so most rice that we produce here in Korea go well with like jjigae and Korean dishes, but he recommended ones from samgwang and chamdeurim, which tend to be soft and sweet as well. Wow, we're learning a lot today.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네. All right, well, many foreigners are surprised that Koreans have rice cookers made especially for cooking rice. But they're not always easy to find overseas. So what tip would you give them, even if they don't have expensive rice cookers?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밥을 짓는 전용 밥솥이 있다라는 점에 놀라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전용 밥솥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싼 밥솥이 없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초간단 팁 있을까요?
1: 네, 기초적인 갓 도정한 쌀이 좋은데 네. 그런 게 좀 어렵다면 30분 정도 쌀을 불리고 그리고 참기름 같은 오일을 한 방울 떠뜨려서 네. 쌀을 코팅해서 지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All right. So of course, the freshness of the rice would be really important. And he recommended having rice that was milled 2 weeks ago because that tastes the best, right? But if you can't do that, then put your rice in water for about 30 minutes so it swells. And when you cook it, do try and add some oil, such as the sesame oil, to coat the rice. And it will make it taste better. All right, try that out, crunchers, if you like rice. All 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then, recommended by our guests. What did you choose for us today? 이쯤에서 대표님이 들려주신 추천곡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노래 골라주셨을까요?
1: 네,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를 신청하고요.
0: 네.
1: 이 노래는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So this is titled The Weight of a Rice Grain and he chose this particular song because the lyrics explain how the whole universe is within a little grain of rice. Doesn't it suit so well with today's talk? Well, here is Kim Dong-kyu's pick once again, Saran Torebuge, The Weight of a Rice Grain. It's by Hong Sun-kwan. We'll be back with more Brunch Club after the song.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사랑토레 무게, The Weight of a Rice Grain by Hong Sun-kwan. Now, before we jump into our next keyword and story, I've got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open. So do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and illustration, or even writing. We have a total prize of $26,400, and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do join TalkTalk Korea 2026 right now. All right, with that, we'll open up the second keyword on Brunch Club.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제가 네.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 짜잔! Now, the second keyword is 정미소. And for our crunchers, a 정미소 is, in fact, a place where rice is milled.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정미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쌀을 도정하는 장소잖아요. So, you also run your own specialty rice shop. What made you decide to open it? 대표님께서도 쌀 편집숍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게를 운영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 이제 저도 먹는 거에 진심인데 한 10년 전에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고 일본의 이제 아코메야라는 대표적인 쌀 편집숍을 방문하면서부터 동네 정미소를 창업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아, okay. So he's always serious about eating too, okay? But 10 years ago, he visited Japan and he got to know about the rice culture there. And he went to this specialty rice shop called Akomeya. And that's when he decided, I want to make a Korean specialty rice shop as well.
2: 네, 그럼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으셨던 네네. 거겠네요. Oh, 네. All right.
0: So that's what motivated him to create his own 동네 정미소. Well, what do you sell and how does the shop work?
2: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1: 네, 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포장 패키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first of all, he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small packages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and awareness of different kinds of rice.
1: 네. 캔 쌀 패키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품종을 진공 포장으로 샘플러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골드바 패키지라고 와. 황금을 선물하는 느낌을 주는 패키지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정기 구독 네.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쌀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0: Oh, all right. He also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cans, can packages, and they're also smaller samples. And recently, he released a gold bar version. So it feels like you're giving a gift of gold bars, but inside there's rice grains. And he also started a subscription service where you can receive rice in every 2 weeks. All right. Well,
1: 네, 최근에는 네. MBTI 오. 그다음에 12가지 띠하고도 이제 디자인을 연결해서 네. 쌀에 대한 좀 관심이나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Oh, and recently he even released versions that incorporate MBTIs and the 12 different zodiac signs that we have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public towards rice.
2: 그럼 MBTI별로 쌀을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1: 맞습니다.
2: 형식일까요?
1: 네. 영문 이니셜 8자 MBTI를 네. 8가지 쌀 품종하고
2: 와, 매칭을.
1: 매칭해서 이제 자기 MBTI에 맞게 이제 오. 네, 그렇게 네, 선물도 하고 네. 네, 할 수 있도록
0: 하고
1: 있습니다.
0: 너무 재밌는데요. 네. Oh, okay. So with MBTIs, you know how there are 8 different English alphabets, right? And he matches them with different 8 different kinds of Korean rice and you can gift the rice, the right type of rice to the person with that type of MBTI. Isn't it fun? Okay. And that's the same with the 12 zodiac signs as well. Well, Koreans are used to seeing rice as a basic necessity, you know, that should be bought as cheaply as possible. What was the hardest stereotype to break when trying to show people that rice can also be about personal taste and preference?
2: 사실 한국인들에게 쌀은 최저가로 사야 하는 단순 생필품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익숙함을 깨고 취향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깨기 힘들었던 편견은 뭐였나요?
1: 네, 쌀 소비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쌀은 값이 싸야 된다.
2: 네.
1: 그리고 밥맛은 거기서 거기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관심한 게 가장 좀 깨는 게 어려웠습니다.
0: All right. So there were a few stereotypes. First of all, like I said, people think rice should be as cheap as possible. And secondly, they say, oh, rice, they're all the same rice. They would pretty much taste the same. You know, they don't know the difference. And also because it's just so easily affordable, people just don't have much interest in it. They're very disinterested in rice. And that's the prejudice and stereotype that was really hard to break. Well, one of our crunchers,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rice has always been very basic to me. However, I've really liked basmati rice. Oh, I wonder where that rice is from. Apparently, it's from South Asia.
2: 저희 크런처 중 한 분이 이제 쌀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음식

0: 하나여서 그냥 뭐
1: 네.
0: 무관심처럼 이렇게 항상
1: 네.
0: 정말 기본적인 거였다라고 했는데 이 바스마티라는 품종은 항상 좋아했다라고 하네요.
1: 네.
0: 남아시아 지역의 품종.
1: 네.
0: 어떤가요, 이
1: 그게
0: 품종은?
1: 아마
0: 네.
1: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장립종 쌀도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스민처럼 향기 나는 쌀도 있고,
0: 네.
1: 이렇게 다 이제 찰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찹쌀에 가까운 이제 품종도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좀 프리미엄 품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Okay. So the basmati rice, the one that crash override you asked, is actually one of the premium varieties of rice in Southeast Asia, which is why I guess you liked it pretty much. Well,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then. Your approach may have seemed unfamiliar at first, but I imagine many customers come back because they remember how good rice was. 처음에는 대표님 운영 방식을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쌀맛을 못 잊고 다시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가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이제 그걸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쌀 품종부터 이제 도정 일자 또 밥을 어떻게 해서 맛있는 게 먹는지 이런 걸 이제 아시면 금방 변화가 생깁니다.
0: So after they learn about the different varieties, when the rice has to be milled, like the best date of milling, and how to cook rice better, once they get to know that and taste the difference of the rice, they always come back to find that taste again. Well, since you eat such good rice all the time, has it made you very picky about rice, I guess? 이렇게 좋은 쌀들만 드시니까 어지간한 맛은 성에 안 차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쌀에 대해 밥에 대해서 엄격하기는 한데 가끔 이제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0: 네. Okay. So he is quite picky when it comes to tasting rice. And he is often asked, what rice has the best taste? 네.
1: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고플 때 먹는 밥, 네,
0: 네.
1: 남이 해주는 밥, 남이 사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 이렇게
0: 정말 맞는 말이네요.
1: 말씀드립니다. 네.
0: When he gets that question, he tells people, first of all, rice that you eat when you're hungry. Secondly, rice that other people cook for you. And thirdly, rice that other people buy for you are the best tasting rice. All right. Well, I imagine you've put a lot of effort into finding truly good rice, also for your specialty shop. 좋은 쌀을 찾아다니기 위해 대표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발품도 많이 파시고 여기저기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1: 네, 일본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최근에는 유럽까지 이제 쌀
0: 와.
1: 투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0: 네.
1: 쌀 공부도 다니고요.
0: 네.
1: 네, 당연히 이제 국내에도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현장에서 이제 쌀 관련된 생산도 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 찾아가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So he's gone on a rice tour, as he puts it, experiencing ric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and even Taiwan. And recently, he's also been to Europe as well. And he meets different producers within Korea that produce rice, and he's studied a lot from them as well through traveling. Well, you're bringing rice grown through farmers' hard work to your customers through your shop. What's one principle you never compromise on when it comes to, I guess, rice? 농민분들의 땀방울이 담긴 벼를 가져와서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편집숍에서 쌀을 다루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대표님만의 원칙이 있을까요?
1: 원칙보다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건 저는 이제 농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쌀값을 드려야 되고
0: 네.
1: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밥맛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So simply put,
1: 네.
0: he thinks he has to pay the right price for the farmers who cultivate rice, and to the consumers, he has to give the right rice taste is the basics. 네. 네. 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네, 또 네. 기본적인 원칙이네요. 네, 근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All right. Well, what's one major misconception people in cities have about Korean rice or rice farmers? Then 도시 사람들이 우리 쌀이나 농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 주시겠어요?
1: 한국에서 공깃밥이 천 원입니다.
0: 네.
1: 몇십 년째 천 원입니다. 왜 네. 공깃밥은 천 원일지가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0: So he wants to throw this question to all the consumers, just people out there. You know, when you go to restaurants, when you want a bowl of cooked rice, it's 1,000 won. But for decades, years and years, it's been 1,000 won, not increasing.
1: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쌀값을 드릴 수 없고 반대로 소비자들이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of that, it's just the same price for all these long years. You can't pay the right price to the farmers and thus the consumers can't also experience better quality rice. And he believes this should change the perception and culture towards rice here in the country. Well, before we move on to the third keyword, let's take another music break and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Here is Bingo by Hui. Stay tuned.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will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 and for our listeners with our tiny stage. And they are back in the studio with us as a whole now. Hoon's bac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죠? 일단 한 번씩 인사해줘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훈스의 목소리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우!
1: 안녕하세요. 훈스의 멜로디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두 분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건 너무 오랜만이에요.
2: 맞아요.
1: 네, 맞아요.
0: 너무 오랜만이에요. 1년 만이네.
2: 진짜?
0: 거의 1년
2: 반이네.
0: 1년 반? 1년 반. 성훈 씨는 그때 혼자 오셨고.
2: 네네.
0: So it's been about a year and a half since we've had both of them in the studio. And 성훈 came by himself last time. So it's been a minute. And we do have to talk about a lot of things today. 일단 신곡도 나오기도 했지만 프로필을 원래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프로필을 보잖아요. 네. 프로필을 날짜를 보니까 올해가 진짜 10주년이네요.
2: 맞아요. 맞아요.
0: Congratulations. 그러면 네. 제가 두 분을 10년 봤네요.
2: 맞아요.
1: 아.
0: 그때 데뷔 때부터 봤으니까.
1: 맞아요. 네. 아, 그러네.
0: 와, 와.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2: 진짜.
0: 와. 와. So normally when our artists join us in the studio, we get a chance to look back at their profile. And I was looking at their profile, and it says that they debuted in 2016 in September. Then that means, because I remember when they first debuted, we had them in the studio. Then that means I've seen them for 10 years now. And it doesn't feel like that at all. It doesn't feel like that at all. 오늘 처음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또 있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네요.
2: 안녕하세요.
0: Yeah, so we've got Gwen saying first time listening to Hyun's or Hoon's are meeting them for the first time today. So yeah, you're going to get to learn a lot about them today.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for them, you can continue to send those in. 오늘은 또 처음 보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야 되네. 팀 이름. 저는 이제 몇 번 들었으니까 알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디 있다고 하니까
2: Hello.
0: Hi.
2: Our team name is Hoons.
0: 이유는?
2: Nice to meet you.
0: 이유는?
2: 이유? 우리는 훈이 두 명이라.
1: 이종훈 그리고 이상훈 해가지고 훈이 두 명이라서 훈스입니다.
2: 네. 네. 큰 뜻이 없어요.
1: 네, 막.
0: 뭐. 근데 입에 잘 붙기도 하고 사실.
2: 네.
0: 잘 기억하기도 하고.
2: 아. 이게 사실 대학생 때 그 이름 부르잖아요. 그럴 때 막 이제 그냥 제가 상훈이니까 아 상훈스. 뭐 종훈이니까 종훈스. 뭐 소연이면 소연스. 이렇게 부르던 거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야 훈스 그냥 어때?
0: 훈스. 근데 사실 그 뭐 예명이 됐던 활동명이 됐 모든 이제 팀 이름이 됐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만큼 임팩트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일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
2: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So, Hoons, they came

0: it, because they both have Hun in their name. It is Hanghun and Jonghun. That's how they came up with their names. And also when they were in college, it was kind of a trend to kind of put 次 at the end of somebody's name when they call, like, when it's like a nickname almost. And so when they were coming up with stage names, they're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Huns? And I was like, but you know, a lot of times, the most partly when it comes to like stage names or team name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ends up being the best because they're the simplest and they have the most impact. So yeah, that's always a great way to start. So we need to get to testing your chemistry again. 두 분의 케미를 이제 체크를 해볼 시간이에요.
1: 하이하.
0: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네.
0: We've got a lot of fun questions for today. So, from now on, for the rest of your career, 네. only do day shows or only do night shows? 오늘부터 이제 모든 가수 인생에 평생 네. 낮 공연만 하기, 밤 공연만 하기. 3, 2, 1.
2: 밤 공연.
0: 아. 오케이, okay, so 9.
1: 받았어.
0: 자, 그렇다면 네. 두 분한테 밤은 네. 몇 시예요? 어느 시간대가 베스트 공연하기 베스트 시간?
1: 베스트 시간? 한 7시쯤?
2: 저도 6시, 7시쯤?
0: 6 to 7? 오케이. Okay. 이거는 뭐 몸이 풀려서예요? 아니면 관객을 생각해서예요? 아니면?
2: 저는 딱 들었을 때 일단 낮이면 뭐 페스티벌 일단 떠올리고 아, okay. 밤이면 이제 단독 공연을 떠올렸는데 단독 공연이 좀 더 팬이랑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게 좋아가지고
0: okay.
2: 네.
0: Okay, okay. So I was asking them out of the 6 and 7 time frame is because like they are more comfortable with that time frame or whatnot. And it seems that when it comes to Chung's thoughts, he feels that when he thinks of a daytime performance, it would be like a festival vibe. And then a nighttime performance would mostly be, you know, like a solo concert, and so it's a little bit more intimate. It's just to meet up with the fans, so that would be something he would like to do. Then 매년 앨범 발매하기 아니면 3년에 한 번 명반 발매하기. So a album a year or a like best seller, best album you've ever created every 3 years. 3, 2, 1.
3: 3년에 한 번
1: 명반.
0: 명반.
2: 네, 3년에 한 번.
0: 명반. 두 분은 그러면 명반의 기준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약간
1: 명반의 기준?
0: 본인들이 냈을 때 명반의 기준이 뭘까요? 왜냐면 사실 이 명반이 요즘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세일즈 맞아요. 때문이 됐던 아니면 뭐 좀 뭐 인기가 됐던 뭐가 됐던 맞아, 이제 명반을 맞아. 붙이는데 두 분은 만약에 기준을 했을 때 어떤 게 명반일까요?
1: 근데 질문이 너무 좋다. 이야, 질문이 너무 고차원적이야. 뭐예요?
2: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된 게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1: 토스하시는 거예요? 곤란하면 저한테 토스를 해요. 저는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봐도 어떤 가수분이 노래를 하시면 노래를 너무 잘하면 mm-hmm. 와 노래 진짜 잘한다
0: okay.
1: 음정이 정확하다
0: yes.
1: 가사 전달이 좋다 이러는데 되게 그 노래가 그 단계 이상으로 뭔가 좋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사연을 적어요
0: 맞아
1: 그러니까 막 나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 노래 듣고 힘냈어요 라든지 뭐 자기 추억을 뭐 이렇게 적고 뭔가 그 노래랑 자기를 동화시키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100명 있으면 그 100명들이 이제 한 주변 사람 10명한테 소문을 내면 그게 1,000명이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어떤 사람 마음에 이렇게 팍 꽂히는 그런 게 있는 노래 애가 좀 한 곡이라도 있으면 전 명반이라고 생각해요.
0: Okay, look at that. All right. So
1: 통찰력 미쳤다.
0: So that was a great answer. So when it comes to like a best album, because these days, if you look at a lot of streaming sites for music, they will have like a sticker or a badge on certain albums saying like, this is like a 명반, this is like a best album. And so I was asking them as artists, how do they measure a album to be like a best album? And I think Joel made a really good observation to start off that if a lot of people tend to like an album, the popularity in it kind of speaks for itself. And to to back that up, Sang-hoon made a really good answer. So he was just like, if you watch YouTube or something like that and you see an artist perform, if that person technically sings a song, great. So they use technicality. You have great range. They have a clear delivery and stuff like that. People will just like, wow, that's a great performance. Great song. You know, you did a great job. You know, I got goosebumps with your singing, that kind of stuff. But he says that when it comes to like a great song or a great album, people start telling their story. They will open up about how they felt when they listened to that song or what they were going through when they were listening to that song. And so he feels that if an album has just one song that can resonate to at least 10 people, and that 10 people can turn to 100 people, and that 100 people can turn to thousands and hundreds of thousands, he feels that that would be like a best album if there's just that one song to do so. So moving on, mm-hmm. I would really love to see a non-music question. 음악 관련된 건 아니지만 활동에 관련된 건데 두 분이 이제 벌써 10년을 활동하셨잖아요. 네. 자체 콘텐츠도 요즘 많고 이제 또 예능이 좀 옛날 예능도 좀 유튜브 쪽으로 좀 부활하기도 하고 하는데 두 분이 만약에 나간다면 무인도 예능 출연을 하거나 정글 예능을 출연하거나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어필이 있는지 자 3, 2, 1
2: 정글
0: So this is the first one they did not match on. Okay. 사실 무인도랑 정글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환경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2: 네.
0: 두 분은 만약 그러면 자체 콘텐츠가 됐던 그냥 좀 뭔가 좀 여행이나 좀 그런 예능스러운 걸 찍는다면 어떤 콘텐츠 찍고 싶어요?
1: 만약에 한다면요?
0: 어디에 만약에 출연 옛날 예능이 부활을 해서 출연을 해도 괜찮아요.
1: 이거 근데 요즘 분들이 진짜 공감 못 하실 텐데.
0: 어떤 거요?
1: 저는 엑스맨.
0: 엑스맨이요? 엑스맨 얘기할 것 같았어요.
1: 아 진짜요?
0: 동고동랑 아니면 엑스맨 얘기할 것 같았어요.
1: 아 진짜. 저 엑스맨의 당연하지에 미쳐 있었어가지고.
0: 당연하지.
1: 네,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0: 이제 그렇게 어렵군요.
1: 그네를 타면서
0: 네네네네
1: 타면서도 막 아, 저게 나가고 싶다. 저게 나가서 저 사람들이랑 당연하지 나도 하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저렇게 막 놀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너무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0: Okay. 네, okay. Okay. So, he would like to be on X-Men. He would like to be on X-Men and he would like to do the game 당연하지, of course. He said that this was like something he'd always done even when he was like in second, third grade on the swings in the playground, like on the playground. Because he thought that that was just like such a great show and like a segment, and the whole point of the game is just to like say of course to anything that person remark says. 두 분은 하신 적 있냐고 피디님이 여쭤보셨어요.
1: 저희끼리 당연하죠.
0: 술 먹다 혹시 한번 당연하지 하신 적 있어요?
1: 저희끼리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한번 해서 한번 찍어요.
1: 한번 해볼까요?
0: 컨텐츠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화내지 않기. 아무리 센 질문을 하더라도
0: 화내지 않기.
1: 네.
2: 부들부들 되는 거 보이고.
1: 꼭 참으면서. 아, 나 너무 재밌겠네.
0: So my producer was asking, have you guys never done it together? Like, no, but I was just like, how about you guys put a camera on the next time and then do a game around of it, and you have to add on like, you know, don't get upset and see how far you guys can go with that too. 초은 씨는 뭐 어떤 예능 하고 싶어요?
2: 아, 전 아까 질문해 주신 무인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진짜 그 가지고 있는 그 리얼함, 그 힘들 때 나오는 저희의 그
0: 바이브?
2: 네, 진짜 바이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케미랑 싸우고 막 그래서 그거가 일단 재밌을 것 같은데
0: 두 분은 이제 컨텐츠 찍어줘봐요.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1: 무인도에서
0: 생활하기? 뭐 무인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 요즘은 그런 캠핑이나 이런 것들 좀 많으니까 배낭 해가지고 어디 캠핑 사이트 가서 텐트 치고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겠다. Okay, so even thinking about it, because Jonghyun says that he would like to kind of go to a deserted island, he feels that a lot of the fans don't really know the real side of them, like when they can like fight, like really fight about certain situations. So he feels that that would be really fun to see if we could shoot. It's like, you guys then have to shoot it, like go camping for a day or something, and then we can see it. I can already feel like it's a vlog that it would be something I would love to Watch. 자,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에어컨 고장나는 게 더 최악인지 난방이 고장나는 게 더 최악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3, 2, 1.
2: 에어컨.
0: 오케이.

0: 최근에 여름이어서 그런 거
1: 맞아 맞아. 그런
2: so yeah, AC. 네. 근데 저 사실 이거 아티스트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네. 에어컨 얘기를 하긴 해요. 아. 왜냐면 네. 지하에서 공연을 해보신 아티스트분들은 에어컨 한겨울에도 에어컨이 필요한 게 지하 공연장이기 때문에
0: 습해서
2: 습하기도 그렇죠. 하고 공기도 통해야 되고 맞아, 이러니까 맞아. 순환이 필요해서 에어컨이 제일 최악일 것 같기는 해요. So yeah, they're like maybe it's because it was summer, but yeah, we need the AC. That's like a must. And I was like, no, but we've asked this to a lot of artists, and if you've ever done a show in like a basement type of a area, you need the AC even in like the dead of winter when it's like minus something outside, because you need something to circulate the air indoor, is and the heater is gonna freak, it's bad, really really bad for artists. Okay, would you rather date your ideal type or somebody who likes you? 자, 이제 연애예요. 네. 이상형을 만나기 versus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0: 어, 너무 쉬운데?
2: 자, 3, 2, 1.
3: 이상형.
0: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닌가? 이상형이랑 데이트해야죠. 아~ 거머 지워야죠.
2: 자, 이상형 에, 두 분. 에, 에,
0: 에. 아, 우리 이상형?
2: 아. 이거는 저 사실 아티스트분들이 한 1년에 한 번씩 나와도 물어봐요. 왜냐면 아~ 바뀔 수 있거든요. 막 바뀔 수 있는 거라서 네. 이상형. 지금 시점에 올해 지금 오늘 네. 9월 10일 날 기준의 이상형.
3: 어 저는 제 와이프입니다.
0: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뻔하고 진부한 게 지금
2: 먼저 간 걸 참 잘했어요.
0: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2: Yeah, 이제. I know. I knew that 네. he was gonna say that because he's married, and I yeah he just said my wife. So kudos and good and points to him. Cookie points for him.
0: 근데 저는 약간 그 테토녀?
2: 오!
0: 요즘 이렇게 말로 하면 테토녀가 좀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2: 오!
0: 근데 그 테토녀가 제 약간 연애처럼 약간 그럴 수 있는데 테토녀 길들이기?
2: 와!
0: 그러니까 막 밖에서는 오. 테토 같은 사람인데 나랑 둘이 있을 땐 좀 의지하게 만드는
2: 오.
0: 그런 게 좀 약간 제 이상형 쪽인 것 같아요.
2: 오.
0: 그래서 막 밖에서도 뭔가 되게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사회생활 막 잘하고 또 나한테 있을 때는 또 막 좀 남편이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3: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다 애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테토를 만나시고 계신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3: 죄송해요.
2: Okay, so he says that for the Korean trend at the moment, he would go for like a teto 여자 or like a girl.
0: 무슨 말이야? 말증 안 치지.
2: So he's saying that he would like somebody who's a little bit tougher on the exterior, but maybe a little bit softer with him. So somebody who is good at holding her own outside and like in daily life. But when it comes to just him and her, it would be a little bit more laid back. This is what we missed last time when Sangwon was here alone. 상훈 씨 지난번 혼자 왔을 때 종훈 씨의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런 멘트가 없어서
0: 맞아.
2: 많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0: 맞아요.
2: So yeah, 종훈 not being able to like jump in and like tease 상훈, we were missing that the last time he was here. But yeah, he was just teasing him. He was just like, you sure? Because all the girls that you've been dating recently have not been that. 근데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외국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되더라고요.
0: 어, 진짜요?
2: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터프한 와이프지만 오히려 저런 와이프들을 여자친구들을 더 아껴주고 챙겨주고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그런 여자들은 오히려 상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 여자들이에요 라고 이제 막 남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유행을 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을 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So yeah, I was telling him that I just so happened to see like a trend about like guys in the States talking about how their like wives or girlfriends are, you know, if she's a tough girl, you have to know that she's got a lot of scars and stuff like that, and so that's the way she acts, and if you treat her nice and if you she's the one that's going to want to come home and cuddle and stuff like that. And I was just telling him that you might be able to find somebody like that very very very soon. 자, 무대 영상이 바이럴을 탔어요.
0: 네.
2: 바이럴을 탔는데 두 영상 다 억 뷰가 넘어갔어요.
0: 네.
2: 어떤 게 바이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지는 영상,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넘어지는 영상, 네. 음이탈 영상.
3: 아,

0: 자, 하나 둘 셋.
1: 넘어지는. 어? 그래?
0: 자, 뭐?
2: 일단 왜 넘어지는 거예요?
1: 어, 음이탈보단 나으니까 음이탈은 아, 계속 힘들지 않을까요? 볼 때마다.
2: 아, 음이탈이 나면 너무 웃기잖아요. 어. 그 음이탈은 그 1, 2년에서 끝나지 않고 아. 한 10년, 15년 바이럴되거든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도 음이탈 났던 분들이 그쵸? 지금도 영상은 계속 남아있는데 넘어지는 건 사실 그냥 금방 사그라들어서 뭐 왜냐면
0: 나 오래 가고 싶다.
2: 노래는 또 잘하는 영상 또 계속 올리면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뭐 증명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2: 넘어지는 건 뭐 내가 뭐 어때요? 웃고 말겠지 뭐.
0: Okay, okay. So Jonghyun went with the one of falling on stage, but someone made a really good argument about him having his voice crack. He says that even to today, there are artists that like 10, 15 years ago, their voice cracking on stage is still popular. And so he's just like, yeah, I want to go for the long run. I can just upload songs that I did well later on. Well,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as well. 자, 무대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뭐가 더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기, 눈이 오기. 3, 2, 1.
1: 눈이 오기.
0: 눈.
2: 아, 근데 질문 너무 재밌다.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 카페에서 한 3시간 우리 수다 우리 떨고 싶다.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아, 너무 재밌다.
0: So, on stage, would you rather have it rain or would you like to have it snow? And they both chose snow. And he's like, who's making all these questions? Because they're so much fun. 사실 두 분은 공연 이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공연, 이제 페스티벌도 있고 이제 뭐 행사 같은 것도 좀 있고 사실 뭐 지인분들 있으면 이제 뭐 축가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좀 다양해지잖아요. 네. 그 다양해지는 만큼 장소가 그만큼 다양해져서
2: 맞아요.
0: 건반도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이게 환경에 영향도 좀 많이 받기도 하는데 좀 아찔했던 공연이 있었을까요?
2: 아찔했던 공연?
0: 좀 기억이 아... 좀 기억이 바로 나는 좀 아찔했던 공연?
2: 아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한 건데.
0: 네.
2: 아 이거 말해도 되나?
1: 네.
2: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0: 네.
2: 한번 아. 공연을 했었는데
0: 네.
2: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되게 양질의 공연을 거의 무료이다시피 한번 제공을 한 적이 있으세요.
0: 오케이.
2: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웃기고 싶어가지고 그때 세 팀 정도가 했는데 그때 저희가 공연 그 티켓 페이가 1,000원 정도였어요.
0: 오케이.
2: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쵸.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이제 세종문화회관의 이제 입장이었고 저는 이제 웃기고 싶으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오늘 내신 티켓 값에 3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하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려드린 노래가 한 60원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좀 약간 이거 말 실수인가? 약간 이렇게 했던 그 조금 아찔했던.
0: 아 오히려 말 실수로.
2: 네.
0: Okay, so he says that they were doing a show for the Sejong Culture Center and the tickets were like 1,000 won, so that's like not even a dollar for US. And it was there was three teams there, and he says that he just wanted to be really funny, and so he thought it would be really funny if he started kind of joking about the price about it. And so he's just like, so our performance is about like 30 cents worth, and the rest is like. So he was just trying to make a joke about it, but he felt like as he was saying, he was like, maybe that wasn't as funny as I thought it was in my head. Okay,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공연하다가 네. 아티스트 보고 애들이 준비하고 있대요. 이러면서 실수한 적 있어요. So I made mistakes on that too. 뭐 종훈 씨 뭐 건반을 쳤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악기적인 부분이 뭐 혹시 있었던 적 있어요?
1: 그런 건 생각나는 게 없고 그 행사 때 예전에 뭐 고추 축제인가 뭐 그런 데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당황했던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엔
0: 잠깐만,
1: 당황했지만
0: 근데 두 분 노래에 그렇게 춤이 네, 나오기가 쉽지가
1: 맞아요. 근데 당황했지만 이제 나중에 너무 웃기면서 막 즐겼던 그런 적이 있어요.
0: Okay. So he's never had like a really scary experience when he was on stage, but he did remember they were doing this like pepper festival and there was a lot of elder people there, and while he was playing in like doing a set, the elderly started coming on. They started dancing, and Korean elderly dance in a very specific way. And I was like, none of your songs fit that kind of choreography. He's like, yeah, but it was kind of threw me off a little bit, but it was actually pretty fun. And he ended up enjoying the performance as well. This one is a really big ordeal. 공연을 하시는데 매번 랜덤 헤어스타일 versus 랜덤 의상.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So, random hairstyle or random clothing before you do a show. 3, 2, 1.
3: 랜덤 의상.
1: 참 그 좋은 거예요?
2: 더 나을 것 같은 거.
1: 아.
2: 하나, 둘, 셋.
3: 랜덤 의상.
0: 어, 오케이. So, clothes and hair. They did not agree to that.
2: 남자는 머리빨이거든.
0: So,
2: says it. Guys, I'm going to go
1: to the
2: house. I'm going to
1: go to the house. I'm going
0: to go to the house. Everything has to be like the finish off for a guy is their hair. And so I cannot mess with my hair. And that's why he was saying that. Oh,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indeed. We do have to talk about their recent track as well. But we're going to hear it first. 제 신곡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노래를 듣고 할 거예요.
2: 아, 네네네.
0: So, 멈춰야 해 어떤 곡이죠? Unstoppable?
2: 멈춰야 해. 멈춰야 해는 좀 이렇게 아직 사랑이 뭐지? 막 싶어하는 어떤 입장을 좀 대변한 노래예요. 이게 막 사랑이 좀 맞나? 그러니까 내가 얘 좋아하나? 그러니까 친구 사이였는데 뭔가 갑자기 마음이 불현듯 생겼을 때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다가 아 사랑이구나 확신하게 되기까지의 마음 그걸 좀 이제 노래한
0: 알겠습니다 라이브를 하셔야 되니까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we have Hoon's in the studio Both of them are in the studio for today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for them Continue to send those in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learn a little bit more of the song After we listen to them sing it live 멈춰야 or Unstoppable is the track It is a, kind of like a what is love Is this right? Am I starting to fall for this person? They started off as friends And are they on the road to lovers? That is what the song is kind of talking about Are we ready? 준비됐을까요?
2: 네
0: Let's go

0: bravo. Gwen was saying, yay, beautiful. Yes, that was an amazing live performance. We got Huns in the studio for today, and we need to talk about the song that they just dropped.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앨범을 소개할 때는 Easy Listening을 중심으로 이제 곡을 만들고 가사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강렬했던 앨범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 곡이 좀 펑키하기도 하고 Easy 네. Listening에 좀 속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노래들보다는 조금 밝고 좀 더 에너지틱하고 기타 사운드도 좀 돋보이는 곡이기는 한데 뭐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멜로디, 가사, 뭐 어떤 게?
1: 일단 그 장르? 장르가 제가 뭔가 제가 분기마다 꽂히는 음악이 달라요.
0: 아하.
1: 하고 싶은 음악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의 음악이 좀 다양한 게 아예 막 엄청 인디스러운 발라드도 있고 좀 정형화된 발라드도 있고 뭐 슈가팝도 있고 뭐 재즈도 있고 그게 제가 그때그때 꽂히는 게 다른데 그럼 이제 종훈이한테 의뢰를 합니다. 아, 나 요즘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좀 만들고 싶다. 그럼 종훈이가 이제 구상을 해줘서 거기서부터 곡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요즘 좀 약간 R&B에 좀 꽂혀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 나게 곡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0: Wow. Okay. So the last time he was here, the album that they had dropped, he said that the main focus was it to be an easy listening album, even though the lead single lyrics were a little bit... how do I say, in your face? The lyrics were a little bit darker than you expect from the melody and everything. So I highly recommend you go check out that album as well. But he says that he has these seasons within himself where he's just like, I'm totally hooked on a certain genre. And that's why if you look at Hunza's releases up until now, there's so many diverse, like so much diversity. They have like indie ballad types. They've got some jazzy types. They've got some, you know, pop. There's like a lot of different genres. And the reason is because whatever Sangwon is like completely obsessed with at the moment, he will then be like, yo, Jongwon, so I'm like totally vibing with this at the moment. And then Jongwon's going to be like able to arrange stuff and whatnot. So,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왔었을 때 그럼 어떻게 구성을 짜셨어요? 뭐 멜로디부터 생각했어요? 코드?
2: 분위기 이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상훈이랑 대화하면서 계속 멜로디 이제 만들어보고 네, 계속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0: 얼마나 걸렸어요?
1: 완성하는 데까지는 뭐 편곡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 안 걸려. 한 1-2주?
0: 1-2주?
1: 안 해도 뭐 마무리 되는데 이 뭔가 아이디어가 생길 때까지가 조금 시간 걸린 거 같아요.
0: Okay. So about a week and a half, maybe 2 weeks max to get like the full song and everything arranged and stuff like that. But it's the idea, like for them to kind of set something in stone, that's when it takes the longest for them to come up with stuff. Out of all the songs that you guys have released up until now, is there a song that... it just took so long that sometimes if it comes out on your like random playlist, you're just like, oh my god. 지금까지 내셨던 곡 중에
1: 네.
0: 너무 오래 걸렸거나 너무 약간 아픈 손가락이어서 지금 랜덤으로 내 플레이리스트 갑자기 나오면 약간 아, 약간 이런 곡 있어요?
1: 아픈 손가락?
0: 네. 아... 좀 발매를 했고 네. 아니면 앨범에 수록이 되긴 됐는데 네, 네, 네. 너무 비하인드가
1: 아, 네.
0: 많았던 곡이라서 지금 들어도 그냥 들을 순 없고 좀 약간 그때 그 과정이 좀 계속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곡이 있을까요?
1: 아 있죠.
0: 있어요?
1: 네.
0: 어떤 곡이에요?
1: 저는 잠이 오지 않는 너에게라는 노래인데 아, 그 노래 너무 힘들었어요.
0: 왜요?
1: 아 이게 이 노래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코러스가 많거든요.
0: 네. 근데 원래 코러스가 좀 많잖아요.
1: 맞아요.
0: 코러스 노래. 할머니도 많고 이렇게 화음도 많고.
1: 맞아요. 할머니. 하모니. 하모니.
2: 아, 드림인 줄 알았어.
1: 잘못 들었어. 할머니 맞나?
0: 하모니 하모니.
1: 아, 그 코러스를 녹음하다가 원하는 톤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뭔가 머릿속에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어 막 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뭔가 약간 그런 톤이 안 나오니까 막 2시 3시 4시 이제 출근 시간까지 됐는데도 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때 또 막 어리니까 밤 시간 계산 개념도 없고 막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하다가 그냥 기절했어요. 이렇게 책상에 거의 이제 기절하고 눈 떴는데 아직도 코러스가 완성이 안 되는 거지.
0: 악몽
1: 끝은 내야 되는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막 거의 뭐 이틀 밤새 가지고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0: 그래서 지금도 가끔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1: 진짜 그 부분 있어요. 코러스 많이 나오는 부분 아파요. 막 폐가 아파. 진짜.
0: 본 녹음을 하면 두 분 같이 해요?
2: 네.
0: 그럼 좋은 시간지 옆에서 계속 밤새고 같이 연습 네, 이제 그쵸. 하고 있는 거예요?
2: 옛날에는 더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코러스도 그냥 가볍게 해도 되는 건데 이제 밤새서 그 다음 또 생각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 요즘은 그 옛날에는 무조건 녹음 부스를 분리를 해서 녹음을 떴는데 요즘은 같이 그냥 들어가서 녹음을 뜰 때도 있. 잖아요. 예, 바로 옆에서. 요 워낙 리코딩 기술이 좋아져서
1: 맞아.
0: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하니까. 그러면 두 분은 좀 같은 공간에서 하는 편이에요.
1: 맞아요.
0: 같은 공간에서 그냥. 네.
1: 맞아요.
0: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계속 할 때마다 핸드폰도 못 해.
1: 맞아요.
0: 이거 녹음 뜨는 소리도 작게 해야 돼. 이 키보드 누르는 소리도 그러면
1: 맞아요.
0: 살짝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탁 그것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1: 어, 아시네요. 아니, 너무 잘하셔요.
0: 같이 들어가잖아요. 야, okay. So, he was telling us about a song that he loves, but like it's one of those songs that even if it comes in random, like there's this one part that is just like, oh, it physically hurts. So, it was one of the tracks of 잠이 오지 않는 너에게, and he says that while he was doing the track, there's this part in the song where there's a lot of chorus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harmony, and he made it a little bit of a joke of that earlier. But anyways,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chorus parts in there, and there he wanted his voice to sound a certain way, and it took him 2 days. 48 hours of almost zero sleep of trying to get it right. And I was like, do you guys record together? And they're like, yeah. And I was like, do you guys record next to each other? Because these days, the technology has increased so much that the mics have gotten so much better and like the systems have gotten better so that you can sit next to your producer and then just record and get a clean sound. And he was like, yeah, so we normally record together. And I was just like, but then Chong was over there like he has to be really careful with the keyboard. He has to sit very quietly while someone's over here like singing his lungs out because... He has to stay quiet while the recording process is done because if not, all that sound goes into the mic. And so, yeah, they tend to... Back then, it was a little bit more about, like, the passion about things. But now it's just more of, like, yeah, it's a waiting game sometimes. Though there are songs that are like that.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nd then we're going to come back and we're going to ask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they've got planned for the rest of the year. And also your questions as well. So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about the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he track of Hurry and more of the show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we got Hoon's in the studio, and I really don't like that time is going by way too fast. 왜 Hoon's 두 분이 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갈까요? 유독 빨리 가요. 두 분이 오면.
5: 진짜요?
4: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왔을 때는 이쯤 되면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좀 숫기도 좀 없으시고 이렇게 음악은 너무 잘하시는데 말 주변이 없으시면 약. 약간 힘들거든요.
5: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4: 왜냐면 있지. 그분들이 약간 좀 단답형으로 이제 대답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5: 맞아.
4: 이제 티키타카가 안다는데 두 분이 오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수다가
5: 그래 맞아 수다 떨러오는 느낌.
4: 맞아요. So I love having them in the studio and he's like, "Are you sure? Are you sure that it goes by?" And I was like, "Yeah, because normally around this time, if a certain artist, if they're like shy or whatnot, it's a little bit harder to continue the interview, and I tend to ask more questions. But with you two, it's so much easier to just have a flowing conversation." So this year it's your 10-year anniversary, and because it's already the 10th of September, I feel that the fans are hoping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stuff planned for the rest of the year. 벌써 9월 10일이에요. 네. 올해 이제 1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팬분들이 좀 뭔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달 남았으니까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5: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4: 네.
5: 이제 연말에 10주년으로 단독 공연을 좀 할 생각입니다.
4: Okay. So at the end of the year, because it is our 10-year anniversary, they are planning on trying to do a solo concert. So that is something that is in the works. 그럼 뭐 SNS 팔로우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6: 네.
4: 공지랑 이런 거 다 올라가는 거죠? Okay. So all we need to do is be following them on social media, and we have them... pinned later on so you guys can go follow if you haven't started following them yet. We have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beforehand and we were able to accumulate then. Are there any moments that we're just like, oh, we are totally a team through and through? 청취자 질문을 좀 미리 몇 개 받았는데요.
5: 네.
4: 두 분 서로 아 이건 진짜 우리 어쩔 수 없이 팀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요?
5: 어쩔 수 없이 팀이구나?
4: 약간 좀 뭐 무슨 뭐 찌찌뽕 할 정도로 아~ 말을 동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의견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답 아~ 나와 좀 동시에 답이 나왔을 때라든지
5: 네.
4: 아 역시 우린 팀이구나
5: 네.
4: 하는 순간들
5: 너무 많은데 그 뭐가 있을까
6: 음악 그러니까 곡을 만들 때 작은 선택들이 엄청 많잖아요
4: 그쵸?
6: 그런 거는 그냥 완전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4: 오
6: 통해서 네, 진짜 와 우린 진짜 팀이구나.
4: Oh, that 그거 거. 제일 중요한데요. So that's really important. It seems that when they work together on music, they are like one brain. They continue to think on the same cell, and they just like are totally in sync, which is really really needed. 또 있어요? 뭐 음식 고를 때라든지.
5: 종훈이랑 저랑 음식 취향도 좀 다르고. 좀 진짜 성향상 다른 게 진짜 많거든요. 아까 뭐 무인도, 정글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랜덤 헤어, 랜덤 의상 이런 것도 보면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긴 달라요. 아 근데 진짜 다 다른데 음악 할 때만
4: 그러면
5: 예, 뇌 공유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약간 브레인 쉐어가 돼가지고.
4: 와우.
5: 왜냐면 들었던 음악 취향이 진짜 거의 똑같아요. 많이 흡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추구하는 쪽이 좀 많이 공통된 적이 많죠.
4: Okay. 네. So yeah, he says that they're completely different. Even earlier when we were doing the balance game question, like when it comes to styles and choices and stuff like that, they're like complete opposites. But music, they always say like we brain share because we are on the same wavelength and everything like that. So that's actually pretty cool. 자, 대중들이나 팬분들이 이제 훈스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수식어들 있잖아요.
5: 네.
4: 어떤 수식어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5: 훈스하면 떠오르는 수식어?
4: 노래 잘한다, 음악 좋다.
6: 저는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단독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한 6년 만이었나?
4: 6월 달.
5: 맞아요.
6: 네. 그랬는데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난 거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와주시던 그분들이 뭐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훈스 그대로다 막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팬분도 그대로고 그래서 서로 울컥하면서 인사했던 그냥 그대로다라는 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4: Okay. So in June they were able to do a concert. It was the first concert in a few years and the fans and them kept saying like, "Oh, you guys all look the same." And just like staying the same for him was a very moving point in that situation. And so just that in itself feels very comforting, but also it helps to remain on the like same level with their fans and stuff like that. So that would be a phrase that he really, really enjoys. You were talking about earlier about how songs move you. So I want to know if there is a song that still moves you to this day that is yours. 아까 이제 노래를 들으면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곡이면 막 사연도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들 노래 중에 랜덤으로나 아니면 뭐 어딜 갔을 때 이 노래가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역시 이 노래는 진짜 내 얘기 같지. 내 얘기지. 약간 이런 좀 본인들 노래 중에 좀 그런 공감이 되는 곡이 제일 공감되는 곡.
5: 제일 공감되는 곡? 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4: Of course.
5: 아직 없다.
4: 아직 없다. Okay, so for him, someone says that he doesn't have one yet. That's like still an ing moment. 종훈 씨는 혹시 있어요?
6: 아, 아직 없다 하겠습니다.
4: 아직 없다.
6: 저희는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4: Okay, so he's like, we have a lot more to show the fans, so there's still more that you can check out. Are you guys obsessed with any food or places these days? 혹시 음식이나 맛집에 빠져 있는 곳 있어요?
5: 너무 많은데요. 어? 미친 듯이 많은데. 그것은 나의 네이버 지도에 천 곳 정도 있는데.
4: 종훈 씨는 거의 되게
6: 저는 요즘 회 엄청 빠졌어.
4: 회. Okay, 회 is something he's been obsessed with. 상훈 is like, which one do I talk about? 상훈 씨는 거의 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동네 가면 이거는 먹어야 된다. 약간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요.
5: 맞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4: 웨이팅도 하세요?
5: 웨이팅 하고 하는데 잘 안 해요. 아. 저는 왜냐면 웨이팅이 좀 필요가 없는 게 저 일단 노포여야 되고. 아. 근데 이제 노포인데 들어가서 테이블을 딱 만졌을 때
4: 약간 끄적
5: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뽀득뽀득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된 거지.
4: 아, 관리가
5: 관리가 소홀하지 않. 그런 곳은 식재료도 그 할머니 깐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방도 뽀득뽀득 빛나요. 그런 곳에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4: Okay, so he's the type of person that it can be a pretty old looking place, but it has to be clean inside. Like when you go in, like everything is clean, so you know that the owners keep the place clean, but it's just that the building itself is pretty old. That's the only thing that he loves to do, and that's why he probably doesn't do a lot of waiting in and as well. When it comes to your perfect day off, how would you describe it? 만약에 두 분이 24시간 동안 완벽한 휴일을 만들 수 있다면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휴일은 뭐 하면서 지내는 게 완벽한 휴일이에요?
6: 저 솔직하게 그냥 잠을 원 없이 한번 자는 거.
4: Okay.
6: 지금
4: sleep.
6: 육아도 이제
4: sleep. So he's a daddy too. So sleeping. 되게 현실적이어서 sleeping as much as he can. Okay. 상훈 씨는?
5: 저요. 저는 진짜 그 도파민을 24시간.
4: 아, 요즘 보고 계시는 예능 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있고. 예능 보고
5: 예능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시켜 먹고
4: 보고, 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나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5: So
4: watching his favorite variety show and then like eating food that he would like to eat and then just like kind of relaxing in like the perfect place. That would be what he would love to do for 24 hours. 두 분 우리 벌써 또 인사할 시간이 다 됐어요.
5: 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와 진짜.
4: 종훈 씨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6: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네, 그 생각보다 저번보다는 긴장을 좀 덜해서.
4: 맞아요, 덜했어요. 네. 맞아요.
6: 버벅거리는 것도 없었죠?
4: 네, 네, 없었어요.
6: 감사합니다.
5: 기본적으로 항상 버벅거리시기 때문에.
6: 일상에서도 그렇고.
4: 종훈 says that he had a blast today and he was less nervous than he was as he was last time. We do have to say goodbye. So for the both of you, please give us the update on your concert for the end of the year as soon as possible. As we say goodbye, though, we have Huns on the track with X, and we'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5: Bye. 감사합니다. Bye.

0: Welcoming to the stage, Ji Su Young. 지현이 지 디아카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Ji Su Young입니다. 와!
0: Ji Su Young in the studio. 와, 오프닝부터 아주. 아, 더워집니다, 지금 방이.
1: 아, 지금 너무 긴장했어요. 지금 저 너무 땀이 나요. 어떡해요?
0: 정말 죄송한 건 하나도 안 떨려 보이세요.
1: 죄송한데 너무 떨려요, 지금. 정말 떨려요.
0: She's like, I'm so nervous and anxious right now. But I'm like, you don't look nervous at all. But indeed, it is getting a bit hot in the studio for sure. 너무 잘 들었습니다. Wow, that's a beautiful tune. 지금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o

0: Many people are leaving comments right now. Bruce says, welcome, G. Suhyun. Gek 님께서, 수현입니다. It is 수현 언니. We have Wowa saying, 우와, 수현이 등장 saying, 수현 has arrived. Stephanie says, 저렇게 공주같이 생겨도 노래를 잘할 수 있구나. 점점점.
1: 어머.
0: How can you sing so beautifully like that, looking like 어머. A princess? 다 가지셨습니다.
1: 어, 아, 감사합니다.
0: She has it all, whole package of an art. 이름마저 너무나도 아름다운 G. 수현.
1: 감사합니다.
0: 훌륭하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Wonderful indeed. The first song we just listened to, everyone, that was a live performance. Blue Screen by 지수연. Blue Screen 노래 너무 좋아요.
1: 아, 정말요?
0: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아, 정말요?
0: 진짜. 저는 들으면 이 노래가 사실 너무 좋아서 수연님을 처음 발견하게 된 건데
1: 와우.
0: 솔로 활동하신지 몰랐으니까
1: 네.
0: 저는 이 노래 들었을 때 약간 그 롤러코스터 선배님들 생각이 좀 났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 선배님들이 지금 만약에 데뷔를 하셨다 그럼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좀 팝의 한 스푼이 딱 제대로 들어간.
1: 너무 영광입니다.
0: 너무 잘 들었습니다. This song reminded me of a legendary band called Roller Coaster. I got to think that if they were to re-debut in 2026, they would have sounded just like this. 링초코님께서 너무 잘 불러요 라고 하시네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Saying, what a wonderful live performance. Once again, this is The Archive, The Rehearsals with 지수연. For those of you who might be discovering her for the first time, we would love to introduce her to you.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백그라운드 체크를 좀 해봤어요. 수연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상태로 다음 곡을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스크랩을 해봤는데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기대합니다.
0: Okay. So fact check everyone. 저희가 알기로는 당연히 위키미키 출신이다.
1: 아우 너무 맞아요.
0: Yes, she is a member of WikiMiki the Mega Group. Everyone. MBTI는 ISTJ다.
1: 아 너무 맞아요.
0: 너무 맞아요. She's a definite ISTJ. 바뀐 적이 없나요? ISTJ?
1: 원래 사실 ISFJ였는데. 네. 살다 보니까 네. T로 바뀌더라고.
0: She used to be an ISFJ, but with life and with life experiences, she's become much more of a thinker. Hence, ISTJ. 전혀 I 느낌이 아니에요.
1: 저 완전 I예요.
0: 너무 발랄하시고.
1: 아 정말요?
0: 네.
1: 아 이것도 일을 하는 거니까.
0: 아, 오늘 이거 하고 집에 가시면 이렇게 낙다운 되시는 거예요?
1: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0: 아, okay. She looks like an extrovert, so I'm like, aren't you an extrovert like E? And she's like, this is my social persona. I'm gonna go home and just like, you know, rest. 이해합니다. 충분히
1: 정말?
0: 이해합니다. I totally understand. 자,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요.
1: 아, 너무 아니에요.
0: 아, 너무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발견한 정보지 지금?
1: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는, 아까 제가 물론 네. 한때 좀 읽었었어요.
0: 한때?
1: 네. 근데 네. 요즘은 또 바쁘다 보니까
0: 오.
1: 막 그렇게 자주 읽지는 못해요.
0: Okay, 네. okay. She had a phase in which she was really into books, but nowadays because she's so busy, she doesn't really have time and resource, I guess, to read books nowadays. But she did have a phase, and that's on her Wikipedia, so no one to blame. 자, 입술을 뜯는 습관이 있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네. 지금도 고치지 못했는데
0: 아, 진짜요?
1: 그로 인해서 구순염 아세요? 구순염이 생겼어요, 제가.
0: 입술에?
1: 네. 그래서 한동안 모든 입도 못 벌리고 그래서 조금 스케줄을 전에 했었을 때 특히 네. 단발머리였을 때 제 스케줄 영상을 보시면
0: 네.
1: 입술이 정말 엉망진창인데 그 위에 그냥 어떻게든 메이크업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0: 아이고.
1: 조심하셔야 돼요.
0: 그 고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아, 어제도 뜯었고 오늘도 뜯었어요.
0: She has a bad habit of picking her lips. At this one point, it went so bad that her lips got infected and she had to go through all the promotions live. Cheilitis, it says, apparently in English, medical term. Not sure if I'm pronouncing it right, but still, it's a bad habit of hers. I'm like, when are you going to fix it? She's like, it's really difficult. 저도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1: 아, 그래요? 어떤 거예요?
0: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입술 뜯는 게
1: 아, 정말요?
0: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이죠. I also have that terrible habit. 자, 오프닝 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팩트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0: Moving on. 제가 듣기로는 태몽이 독특하시다고.
1: 네! 맞아요.
0: So from what we've heard, she has a very interesting prenatal dream.
1: 맞아요.
0: 과일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그 어머님이 네. 황금귤, 완전 황금색의
0: 황금귤을
1: 네. 한가득 이렇게
0: 한가득?
1: 네, 앉는 꿈을 꾸셨다고.
0: What? Okay. Her mother had a prenatal dream of her having like a whole load of golden tangerine, everyone. 눈이 반짝반짝하신 게 아마
1: 귤 같나요?
0: 귤 두 개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She has very shiny and big eyes, resembling golden tangerines. 되게 이쁘네요. 이 대목마저도.
1: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0: 귤 좋아하세요?
1: 저 사실 과일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0: 오늘 반전에 벌써부터 이를 네 말씀해 주시죠.
1: 네. 제가 좀 귀찮아하는 게 심해서 네. 그나마 먹는 게 귤이에요. 까먹기만 하면
0: 쉬우니까. 네. 아, 오케이. A lot of River's charms her. She's not really a big fan of fruits because she says she finds it very tedious to peel the fruits itself. But if she had to choose one fruit out of all, that'd have to be tangerine because it's a little bit more convenient compared to other fruits. Very cool. 그 저희가 듣기로는 수연님이 되게 음악에 진심이라고 들었어요.
1: 아 진심입니다. 네,
0: 그리고 음악을 디깅하는 것도 좀 좋아하시고
1: 아,
0: 그래서 한동안은 인스타그램 이런 스토리로 즐겨 듣는 음악을 자주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1: 네 맞아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멈췄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Okay, so she's very into music. She always shared favorite music online, like new songs she discovered, but it stopped. It's been about 10 weeks. 한 10주가 됐대요. 10주? 10주?
1: 네. 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디아카이브.
0: 저희 작가님이 아주
1: 웃었습니다.
0: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10주 동안 팔로잉을 했습니다. 자, 멈춘 이유를 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1: 아, 사실 디깅을 한동안 많이 못했어요.
0: 아.
1: 그 이유인즉슨?
0: 네.
1: 제가 뮤지컬 지금 공연을 하느라고 지금 디깅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0: 네. 뮤지컬 때문에
1: 네, 좀 정신이 많이 없다 보니까
0: 네.
1: 그리고 제가 쓰는 음악 그 어플이 네. 요즘 저의 디깅을 좀 방해하는 자꾸 음악들을 추천해요. 그래서
0: 알고리즘이 약간
1: 이상해졌어요.
0: 약간 꼬였구나 지금.
1: 네,
0: 아, 그럴 수 있죠.
1: 재정비 중입니다. 제 아,
0: 그럴
1: 알고리즘.
0: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Okay. Two reasons everyone why she stopped recommending new music that she digged. Number one is because she's super busy and carried away with musical promotions. Of course, it requires a lot of time for practice, so it makes sense. Number two, her algorithm kind of got messed up right now on her favorite streaming platform. So she's gonna get back to it when she has time.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1: 아, 네.
0: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연님의 취향을 사로잡은 최애곡이 있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If there is your all-time favorite, like this is so my style, my type kind of song,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지금도 요즘도 계속 듣는 캐시
0: 아, 캐시
1: 어스라는 곡이 있거든요.
0: 너무 좋죠.
1: 아, 진짜 미쳐요.
0: 너무 좋죠. 그 앰비언트한 일렉 사운드에다가
1: 맞아요.
0: 아, 캐시님 한국에 내한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1: 맞아, 갔잖아요.
0: 다녀오셨어요?
1: 네.
0: 이제 다음에는 캐시님이 이제 수연님 공연을 올 차례입니다.
1: 아, 진짜 열심히 해야죠.
0: 기대하겠습니다. Her all-time favorite would have to be Keshi, everyone. There is a song called Us, and that song she's in love with. The ambient EG tune. She even went to his concert when he was in Korea. And I'm saying, reverse, in the near future, who knows, Keshi might be attending her concert.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1: 네.
0: 국내외로
1: 네.
0: 어떠한 뮤지션도 좋으니까 콜라보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1: 당장 할 수 있다?
0: If you can collaborate with any musician in and out of Korea right now, who would that be?
1: 와, 저는
0: 캐시님 빼고, 캐시님은 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1: 국내외 저는 감히 우미님을
0: 우미?
1: 예. 우미.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합니다.
0: 확실히 음악을 디깅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래요? I can so tell that she really digs into all different types of music. Very, very cool. 그, 이제 안 떨리시죠?
1: 그때 또 노래하면 떨리겠죠?
0: 아, 그런 노래를 좀 미루기 위해 저희가 아, 저희 듣기로는 수연님이 그 암산을 되게 잘하신다고
1: 아, 할 줄 아는 개인기가 그밖에 없습니다.
0: We heard like her special talent is mental calculation, everyone. With no calculator, you just throw her the numbers and digits and she can get the answer right away. 저희 작가님이 준비하신 질문이 지금 프롬프트에 띄워져 있습니다. 자, 갑니다. What is 126 plus 371? 126 더하기 371은?
1: 498.
0: 아.
1: 맞아요?
0: One more time.
1: 아, one
0: more time. 126 plus 371 equals.
1: 영어로 말씀해 주시나요? 잠시만요.
0: 126 더하기 371은?
1: 네, 487.
0: The answer is.
1: 아, 497. 아, 잠시만. 다시.
0: 아,
1: 다시.
0: 두 번째 질문 갈게요.
1: 너무 열심히.
0: 두 번째 질문 갑니다. Second question right away. Starting now. 369 더하기 256 plus 256.
1: 625.
0: 갑니다. 답변은? 자, 작가님 저희 잘 써주셔야 됩니다. The answer is
1: 625.
0: 625 맞는 것 같습니다. 625.
1: 짜증내고 있어.
0: It is, 맞아요. 625, 맞아요. 625, bingo, bingo, bingo, bingo. 아, 그 밖에서 분명히 계산기가 있으실 텐데 지금 죄송하다고 폭주를 올렸습니다. A writer says, I'm so sorry, I was slow with the calculator. 아, 인간 계산기가 맞으시네요.
1: 네, 요즘 또 네. 내가 많이 굳었네요.
0: 저희가 잠시 첫 번째 질문에서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I apologize for doubting you for the first question. 아, 이제 진짜로 워밍업이 되신 것 같은데.
1: 네, 땀이 그쵸? 납니다.
0: Okay, she's like, I'm totally warmed up now. 지금까지는 진짜 워밍업이고 진짜 친해지기 위해서 한 세션이고요.
1: 네?
0: 진짜 본격적인 인생 얘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라이브를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너무 훌륭한 곡이 또 있어서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곡이 숲으로 떠난 물고기입니다.
1: 맞습니다.
0: The next song that she's gonna sing for us everyone is called A Fish Gone to the Forest. 이 곡 설명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이 숲으로 떠난 물고기는 제가 첫 솔로 데뷔 앨범이고요.
0: 네.
1: 그냥 사실 뭐 레퍼런스를 많이 찾기도 찾았지만 저의 친구들과 같이 해서 제가 최대한 그냥 제일 하고 싶었던 노래를 느낌을 내보자 라고 해서
0: 네.
1: 금방 노래는 금방 썼지만 가사는 한 2주 쓴 넘게 썼어요.
0: 네.
1: 네, 그런 열심히 재밌게 만들었던 곡입니다.
0: Okay, so the song that she's going to sing for us next is called A Fish Gone to the Forest, 숲으로 떠난 물고기. And it's the first ever song she released as a solo musician. She wrote it with songs. They wrote the melody and the track super fast, but the lyrics took about 2 solid weeks. 그 곡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게 사랑을 하는 종류에 있어서
0: 네.
1: 그냥 정말 아무런 대가 없는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직설적이게 뭔가 그렇게 나오면 그럴 것 같아서
0: 네.
1: 물고기가 숲으로 가진 않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런 너에게도 이런 거라도 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간다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0: 저는. 어머님의 시점에서?
1: 네.
0: Okay. This song, everyone, is really about unconditional love. And she said this song was inspired heavily by her mother, who would, you know, a fish would never jump to the forest. But in the POV of a mother, they would do the impossible just for your daughter. And it's a song highly, highly inspired by her mother and her unconditional love, she just said. 그럼 바로 이 아름다운 곡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All right, coming up very next, everyone, it's Ji Soo-yeon's live performance of her song, 숲으로 떠난 물고기, A Fish Gone to the Forest.

0: That was magical. Wow, everyone. That was a live performance by Chi Su-yeon with the song 숲으로 떠난 물고기, A Fish Gone to the Forest. 빠져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로. Wow. It just felt so magical suddenly. 되게 딴 세상 갔다 온 느낌이에요.
1: 아, 정말요?
0: Feels like I just traveled to this whole new dimension. 자, 민주님께서 언제 들어도 마음이 따스워지는 숲고기. 아주 잘 들었다. Saying, I really enjoy listening to the song that always makes me feel very, very warm. 그 숲고기라 하니까 조금 무섭긴 하네요.
1: 아, 네, 이제 팬분들은 네. 숲고기라고 너무 길어서
0: 귀엽네요. 숲고기. 그래도 네. 숲고기. the acronym of the entire song 숲고기 sounds very difficult, different for some reason. 자, MMMM 모로님께서 얼굴 클로즈업 너무 좋아요라고 하십니다.
1: 너무 부담스러워요.
0: We're loving the close-up. 아, 너무 아름답게 잘 잡히고 계신데요.
1: 정말요?
0: 네.
1: 다행입니다.
0: 분명히 많은 분들께서 또 캡처해서 올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예쁘게 주세요.
0: I'm assuming many of the fans will capture this and upload online.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Bravo. 이 곡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Kings of Convenience 막 이런 그런 잔잔하면서 따뜻함을 이렇게 막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 어디 막 잔디밭에 누워 있는 기분이에요.
1: 정말요? 부르기 너무 어려워요. 잘못 만들었어요.
0: 사실 이런 게 부르기 훨씬 더 어렵잖아요.
1: 네.
0: It's a very difficult song to pull off, she said. Although it sounds easy, songs like these are very difficult live. 그렇죠. 듣기엔 너무 좋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Okay, 수현님에 대해서. 물론 재미있는 팩트도 있겠지만
1: 네.
0: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수현님이 음악에 대한 재능 또는 관심을 언제 갖게 되셨는지 딱 그 포인트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Is there like a spark in life in which you discovered your passion and interest in music? 뭐 예를 들어 학예회 또는 뭐 노래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완전 있어요.
0: 뭐예요?
1: 저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네. 제가 많이 안 움직이니까 좀 운동 좀 하라고 네. 문화센터에 방송 댄스반을
0: 아 진짜
1: 이제 좀 춤이라도 춰봐라 해가지고
0: 네.
1: 이제 등록을 시켜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뭐 저희 어머니가 막 그렇게 뭐 음악 방송을 틀어주신다거나 네. 이러진 않아서 제가 항상 뭐 투니버스나 이런 네. 만화 애니만 많이 봤는데 네. 노래 이제 케이팝을 처음 그때 접하고
0: 네.
1: 너무 좋다
0: 이거다
1: 하고 네. 제가 막 춤을 그리고 저는 정말 제일 잘 추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그때 그래서 와 나 무조건 네. 댄스 가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가수의 꿈을 처음 꿨어요
0: Okay, so as a child she wasn't moving very much she was not very athletic either so what her mother decided to do is to register her to a K-pop dance class at a local culture center everyone and from that experience, she found love for dancing to K-pop music, and ever since, she's become a huge fan of all these K-pop live shows. Back in the day, she would watch all these comic shows and cartoons, but after this experience at the Culture Center, she fell in love with K-pop itself. 그 당시에 약간 나 이런 가수가 되고 싶어라는 어떤 선배님 계셨을까요?
1: 제가
0: 네
1: 진짜 최고로 그 저의 가수의 꿈이란 거를 정점을 찍었을 때가 보아 선배님
0: 아, 네.
1: 이제 노래 배우고 있었을 텐데 와 나는 이런 가수가 돼야겠다 보아 선배님이 좀 롤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방송 댄스반에서
1: 네
0: Okay, when she started to learn Boa's dance, that really sparked in her saying, "I really want to become a musician."

0: like her. 그때 어떤 노래인지 기억나세요? Do you remember? Like which song it was? Eat you up. I'll eat you up. 아, 그거 센세이션을 했죠, 진짜.
1: 저 너무 놀래가지고.
0: 그 막 스콜피온 댄스,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A sensational dance, a choreography for Eat You Up by BoA. 그런 파워풀한 솔로 무대도 나중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1: 제가 춤을 안 추는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0: 왜 안 추세요? 왜 안 추세요? I'm like, we can so expect and anticipate a powerful dance album from you. And she's like, I haven't danced for such a long time. 자, 아, 춤을 멈춘 이유 한번 가볼까요? Why did you stop dancing?
1: 일단 네. 발목이 제가 또 수술을 해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0: Her ankles, they're very weak and fragile. She also had a medical surgery, everyone.
1: 그리고 또 손목이, 왼쪽 손목이
0: And her wrist too.
1: 뮤지컬 하다가 제가 다쳐가지고
0: 아이고, 아이고.
1: 계속, 네, 좋지 않습니다.
0: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her left wrist also got injured lately doing musical. So that's why she's kind of staying away from dance itself. 하지만 너무나도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니까 충분히 이미 팬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뮤지컬에서 춤 열심히 추고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분명하게,
1: 궁금하시면,
0: 분명하게. 네, she's also dancing on her musical show. So everyone, if you want to see her dance, make sure to go attend her musical show. 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께서 댄스 레슨을 또 이렇게 등록해 주셨고
1: 네.
0: 그와 동시에 또 피아노를 배우셨다고 해요.
1: 아, 맞아. 엄마가 뭘 많이 시켜줬어요, 어렸을 때.
0: 아,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러블리 하시니까. 아, 네.
1: 피아노도 엄마가, 네, 그쵸. 어렸을 때 한 6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줬어요.
0: 6살 때요?
1: 네.
0: She learned to play the piano at 6 years old. And she's saying her mother really registered her to many, many different things. 뭐 발레 이런 것도 하셨나요, 혹시?
1: 아니요, 뭐 미술, 비올라.
0: 미술, arts, viola.
1: 암산, 그리고 주판도.
0: 주판도.
1: 네, 그래서.
0: So all those mental calculations and everything, those are all final products of her mother's efforts for Jisyeon as a child. That's very cute, actually. 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게 이른 나이에 제가 알기로 연습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14살 때.
0: 14 years old, you start your trainee life. 자, 그 연습생의 길로 가게 된 계기는요?
1: 이제 방송 댄스가 시작이었어요.
0: 그렇게 그걸로 이어진 거예요, 쭉?
1: 네, 그래서 그걸로 나 가수 해야지 하다가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막 공개 오디션을 아~ 매주 일요일마다
0: 아, 막 연합 오디션 이런 게 아니라?
1: 네, 근데 그것도 보긴 했어요. 네. 막 인터넷 막 찾아봐가지고 연합 막 여러 오디션 같이 모여있는 그런 것도 가고
0: 네.
1: 아, 제가 첫 번째 회사를 연합 오디션에서 붙어서 갔어요.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또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1: 이제 오디션 보고
0: 줄 2시간씩 기다려서
1: 오디션 맞아요!
0: 30초 보고
1: 압구정에서 한 2, 3시간만 기다려가지고
0: 그 당시에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1: 아, 맞아요.
0: 이렇게 세 군데가 크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Very cool. How she entered and started off her trainee life was via open auditions over the weekend. She would come all the way to Seoul to attend those auditions and also attend those united auditions where small agencies all gathered together. And that's how she found her first agency too. 그때 오디션 지정 곡이 있었어요?
1: 아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
0: 아무거나?
1: 네, 아무거나.
0: 아, 그렇구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1: 저 근데 막 빅마마 선배님 체면 막 이런 거 배반 이런 거
0: oh,
1: 빠져있어.
0: 네. She sang songs from a big mama. Those very emotional ballad tracks for her auditions at the time. 그렇게 해서 14살 때 오디션을 보시고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1: 네.
0: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다. 연습생 생활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How was your trainee life? 몇 년 하셨죠?
1: 연습생을 7년 거의
0: 7 years 7. everyone 7 years
1: 정말 힘들었습니다.
0: 와 대단하십니다. 일단 박수.
1: 아.
0: Wow, that's out itself shows how diligent she was and how desperate she was. 7 years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1: 맞아요. 저는 또 이게 뭐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데뷔된다 연습생이 되자마자 숙소 생활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거의 5살 때부터 숙소에 살면서 거의 이제 가족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나와 있는 거니까.
0: 그래요.
1: 네. 그런데 이제 막 식단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제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저에게 말해주는 건 맨날 점심에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급식을.
0: 네.
1: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하면 나 회사 가서 있다가 지우개 같은 닭가슴살 같은 것밖에 못 먹으니까
0: 아, 여기서 먹을 수 있을 때
1: 네, 많이 먹었다. 막 산더미 좀 두 번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 식단도 힘들었고 사실 뭐 핸드폰 없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0: 아, 없이 생활하셨어요?
1: 네, 계속 와. 없이 이제 팀폰이나 아이패드로만 연습하고 그런 것도 힘들었고 부모님을 잘 못 보는 것도 힘들었고
0: 그렇겠네. 고향이 어디세요?

0: 경기도입니다.
1: 경기도. 아 그래도 학창 시절 때는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네, okay. Her trainee life, everyone. Luckily, she started her dormitory life from the very next year since she got accepted to an agency. From 15 years old till today, she's been living away from her parents. What was most difficult? Number one, food, of course, the diet. Her high school, middle school friends came back to her saying, "Hey, do you remember you ate so much during lunchtime at the cafeteria?" And apparently, the reason was because she was not able to eat good meal when she went back to the dormitory. She only had chicken breasts as an option. She would always eat as much as possible at school. And also later on too, just living away from parents, that itself was very difficult, she says. 하지만 데뷔 전부터 굵직굵직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0: 아, 제가요?
1: Pre-debut, 저에게 찾기로는 뭐 광고 출연도 하셨고.
0: Nope.
1: 이거 아니에요?
0: 아니요.
1: 이거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0: 그 이게 어떤 그 위키? 나무 위키인가요? 네. 거기에 써 있는데 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 자, 지금 당장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수정해 주세요.
1: Okay, we found online that she was on like a commercial for a pizza franchise. She said that it's false. So somebody, if you can correct that, that'd be super nice. 그렇다면 이거는요? 더빙 경험. 이것도 no?
0: 네, 없어요.
1: No dubbing experience either. 자, 이거는 저희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Okay, so what we found online, there's a lot of false information. So if you guys have access to these Wikipedia, please go ahead and correct that for us.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7년을 버티시고 네. 데뷔를 몇 년도에 하신 거죠?
0: 17년도에 했습니다.
1: Okay, official debut was 2017. With the team, 어떤 팀이죠?
0: 위키미키로 데뷔를
1: Wiki
0: 하겠습니다.
1: 위키미키. Yeah. 7년의 기다림 끝에 네. 데뷔라 하면 네.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소감이 그 당시에.
0: 맞아요. 그 데뷔 쇼케이스 때 네. 저희가 이제 첫 곡에서 딱 앞을 관객석을 딱 처음 봤을 때 네.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계속 울렁울렁 거려서 되게 그때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1: She still remembers her showcase. After 7 years of training, that showcase for debut, she looked at the audience and she got chills, she got goosebumps, and she was feeling kind of off because this felt so unreal at the time. 무대 자체는 괜찮으셨어요? 기억나세요?
0: 아, 무대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1: She can't remember anything about the debut stage. 보통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막 부모님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0: 사실 무대에서는 네. 안 울었던 것 같은데 오. 끝나고 다 같이 사진 찍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데 아 이게 어쨌든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1: On the stage she did not cry, but after the stage when she came back to the green room and met her parents, she ended up crying after the showcase. 그렇게 해서 이 위키미키의 지수연으로서의 그 커리어가 시작이 되었고 네. 이렇게 훌륭하게 활동을 쭉 잘해와 주셨고 최근 들어서 이제 솔로 커리어로 전향을 하셨습니다.
0: 네.
1: 자, 이 솔로 커리어를 전향하는 게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맞아요.
1: She's finally begun her solo promotion after Wikimiki promotions ended, and it requires heavy courage. 이 솔로 커리어를 앞두고 뭐 어떠한 계획하셨던 게 따로 있었던지 아니면 뭐 해보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하신 건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0: 일단 계기라고 하면은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그 회사에 계셨던 분들이랑 해서 작업을 좀 그때 시작을 해봤어요. 제가 원래 한 19살 고등학생 때부터 네. 이제 탑라인은 그냥 원래 있던 인스트에 쓰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좀 해보다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키미키 곡도 만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럼 내가 내 곡도 만들고 싶은데? 라고 오.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막 미디도 배우고 작사 수업도 막 들어가고 네. 좀 여러 가지 많이 배워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Okay, so from 19 years old, everyone, she worked with fellow co-producers to learn to write not only the lyrics, but also the melody, top line of tracks. And that's why she was able to take lessons to learn how to play with MIDI devices and also write songs, produce music. And that opportunity led to this solo career because she, at this one point, was like, I kind of want to start writing music for myself too. And back in the day, she also wrote several songs for Wikimiki.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업해오신 곡들 중에 아, 이거 내 최애다. 있어요? Out of all the songs you released under your credits, is there a favorite track out of all?

0: 위키미키 노래 따로 제
1: 네,
0: 노래 따로,
1: 따로 해가지고
0: 뭐 사실
1: 네.
0: 제 노래는 아직 나온 게 많이 없어서 네. 저는 블루 스크린을 너무 좋아하고요.
1: Blue Screen from her discography, solo discography.
0: 위키미키 노래 중에서는 저는 One Day라는 수록곡이 있는데요. 그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1: One Day, the song from a B-side track from WikiMiki is her favorite out of WikiMiki's credited B-side track she just mentioned. 꼭 들어야겠네요, 다. Everybody have to go check out. Once again, that was One Day by WikiMiki and of course, 지수현 with Blue Screen.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곡을 내고 계신데?
0: 네.
1: 오늘 들려주실 바로 다음 곡이 미발매 곡이라 들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근데 네. 미발매 곡인데 다 알아요, 팬분들은.
1: 어떻게 된 건가요?
0: 왜? 네. 이게 제가 이제 활동할 때, 위키미키 활동할 때 네. 약간 심적으로 조금 힘들었었을 때 그냥 이 곡으로 이제 내 곡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곡이었고
1: 네.
0: 그래서 만들어서 사클 사운드 클라우드에 이제 업로드를 한 곡이어서 미발매 곡인데 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1: 오케이, okay, awesome. 지금 모로님께서 전 종이더미어라고 올라와 있어요. Oh. 이미. we have one of the listeners saying, for me, the favorite track out of 지수현 is 종이더미, Pile of Paper. And that's the very song that she's going to sing for us next. She said, this is the first ever song that she wrote for herself as a solo artist. And at the time, she was having a very difficult time in general. But she came up with this song and she uploaded on that SoundCloud platform itself. And all the fans fell in love with it. It's still not yet released officially, but she decided to sing it just for us today. 기대가 됩니다. 단독 공개 같은 느낌이 괜히 들어요.
0: 오, 어디서 불러보진 않았어요, 밖에서. 뭐 공연할 때는
1: 라디오에선 처음인 거죠?
0: 아, 맞아. 라디오에서 처음이에요.
1: Okay, exclusive here at the archive. First time ever seeing the song on a live radio. 너무 기대됩니다.
0: 너무 떨립니다.
1: I'm so nervous. 바로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1: Okay, coming up next, everyone. Live performance and the final live performance today coming from 지수연. This is 종이더미, Pile of Paper.

0: Bravo. Wow, everyone. That was 종이더미 pile of paper by 지수야. 많이 더우세요? She's fanning herself right now because it's so hot. 아니, 너무 좋은데요, 노래 진짜?
1: 정말요?
0: I loved it. 아니, 그 휘슬도 본인이세요, 혹시? The whistle. 지금 해주실 수 있어요?
1: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0: The whistle and the audio, that was herself. But now, because she's so nervous and everything, of course, it's very difficult to whistle right now. 너무 좋아요.
1: 진짜요? 많이 들어주세요.
0: 그 반음 이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1: 아, 제가 좋아하는 종류입니다.
0: 그 스케일이 아주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That was a wonderful live performance, everyone. Once again, 아니 되게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의미에서.
1: 아, 음악이요?
0: 그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쓸쓸한데 따뜻해요.
1: 와우!
0: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듣는데.
1: Yeah. 진짜 감사합니다.
0: Your musicality and your voice, it's so like there's a sense of loneliness and solitude, but at the same time it embraces with that warmness. I don't know how.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기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따뜻하게 느끼시나?
1: 아, 제가 네. 원하던 방향성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제 음악에서.
0: 네. 아싸.
1: 아싸. 다행이다.
0: She's like, that's exactly the musical direction she is going for right now.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onderful song. 저희가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날 때가 다 됐어요.
1: 정말요?
0: Time is almost already. Ah, this is sad. 좀 슬픈 정도입니다, 지금.
1: 안 갈래요.
0: 가지 마세요. She's like, I don't want to leave. The time is already up, everyone. 자, 빠르게 잠깐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뮤지컬을 지금 하고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뮤지컬.
0: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또 뮤지컬 카페인이라는 작품을 대학로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인극이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넘버들도 많고 굉장히 2인극으로서 전개가 아주 훌렁훌렁 잘 훅훅 넘어가는 그런 극이라서요.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10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0: Okay, so that was a promotion for her ongoing musical called Caffeine, everyone. It's a two-man show. And that means there's a lot of musical numbers that she's singing. And also, she says the storyline is very dramatic and it's very, very fun. And it will run until the end of October. So if you are currently in Seoul and if you have a plan to travel anytime soon, come over and check out the musical Caffeine taking place at 대학로 해화 Station, everyone. 자, 수현님, 진짜 이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앨범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1: 맞습니다.
0: Okay, an upcoming album. What's in store? 저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또 곧, 지금 9월이잖아요? 곧, 너무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저의 앨범을 들고 옵니다.
0: A new album coming up very, very soon, everyone. 어디까지 스포일 가능한가요? How far can you go with spoiling or teasing? 지금 매니저님 안 계십니다. 지금 딴 데 가셨습니다. Your manager's gone right now.
1: 이 곡들은 작년부터 만들었던 곡들이 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래도 한 곡은 아닐 거라는 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오케이. 곡들이다. 용도만?
1: 네,
0: 용도만?
1: 곡들입니다. 네.
0: 그럴 수도 있다.
1: 아, 예, 예. 예.
0: What she can actually spoil and right now is that it's not only a song. It could be a few songs. And it includes songs that she worked on since last year. So it's going to be a wonderful album indeed. 시기도 조율이 됐나요?
1: 네, 뭐 조율이
0: 아직까지는?
1: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어요.
0: 매니저님께서 가시라고 네, 하셔도 된다고.
1: 조율 됐어요.
0: 마음껏 해주시죠.
1: 네. 다음 달은 아닌데요. 네. 그 비슷하게 나와요.
0: Okay,
1: 네.
0: It's not next month, but somewhere there. 저희도 네. 기다리고 있다가 신곡 나오면 바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album, and the moment it gets dropped, we'll play it out for you here at the archive. 자, 찾아보니까 OST 사운드트랙도 많이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0: She took part in many OST soundtracks, and we thought this would be a perfect song to close off the show today.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이보다

0: 완벽한 곡이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I'll let you go. 그대를 보내요. 바이 지수연이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요를 보시면서 오늘 소감이랑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말씀 있으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이렇게 디아카이브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솔로로 이제 앨범이 나오고 나서 첫 라디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너무 재밌게 또 긴장을 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앨범 나오면 또 불러주세요.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많이 앨범 사랑해 주시고 뮤지컬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Alright, everybody. That was the final word from Jisuyeon today saying thank you so much, first of all, for having her here in the studio. It's her first ever radio appearance as a solo musician, so it really means a lot to her. She was very nervous, but she said she had so much fun here. And she says, new album coming up and the ongoing musical, please come out and send your love and support. Again, we were joined by this fantastic musician.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지수연님께 큰 박수 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1: 자주 불러주세요.
0: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quite frequently here at the archive. The final tune of the day is 지수연 with 그대를 보내요. I'll let you go.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빠이빠이 할까요? 네. The Archive is a show made by producer Kang 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Johan Lee, with our engineers and wonderful team outside. Of course, we're joined together by the fantastic musician Jisuyeon today. We'll say goodbye in 3, 2, and 1. Bye-bye!

Yeah. 나도 알아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관심조차 없을 테니 거기 있니 can you hear me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어중이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iders.
1: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 Chew Up.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ith that, let me introduce today's guest. We're joined by S2ID, the girl group bringing that bold blue energy. Welcome. 오늘 나오신 분들이죠. 블루빛 강렬한 에너지로 무장한 걸그룹 S2ID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S2ID입니다.
1: 자, 그럼 개인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S2ID의 효빈입니다.
6: 안녕하세요. S2ID의 세아입니다.
7: 안녕하세요. S2ID 타르입니다.
8: 안녕하세요. S2ID의 연수입니다.
9: 안녕하세요. S2ID의 승비입니다.
1: Together once again they go by the name of S2ID, and we're gonna learn everything about their recent album today, so do not go anywhere until the end. Before we proceed, let's take some time to go through the comments on YouTube. 자,

0: 행하기 전에 한번 유튜브 코멘트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들어왔는데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되게 좋아하시던 코멘트 하나 있던데 수제비 시켰당.
1: 아,
0: 누가 수제비를 좋아하시나 봐요.
2: 아, 아까 근데. 저희가 그 팬분들을 만나고 왔었는데 저녁 메뉴를 추천해달라길래
3: 수제비
2: 날씨가 너무 따뜻하게 갑자기 너무 추웠었으니까
3: 저는 김치 수제비요.
2: 따뜻한 걸 먹으면 될 것 같아서 수제비를
1: 쌀국수요. 쌀국수.
0: Well, thank you so much. So on the way to the studio, they came across a couple of fans, also known as 이뚱이 맞죠? 이뚱이? 팬덤 이름이?
2: 팬덤 이름을 네. 이제 이뚱이라고 공지를 네. 했었는데 네. 지금 조금 이제 변경을 하려고.
0: Okay, they're gonna change the fandom name eventually. 그러면 그게 뭐가 된 건가요?
2: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0: Okay, it's not fixed yet. So at the moment, it's still 이뚱이 then. And they were asking them to recommend some dinner menu, and they recommended 수제비, which is hand-pulled dough soup. And that's exactly what this person got for this person's dinner. 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승비 토끼 귀라고 하시는데요.
1: 토끼 귀.
0: 토끼 귀. Okay. And many other positive comments about their presence in the studio. Hope you enjoy the rest of tonight's episode.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즐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나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It's already been 5 months since your last appearance on this show.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저희가 이제 일단 5개월 전에는 또 데뷔를 하고 나서 왔었는데 네, 네. 이제 5개월 후에는 5개월 동안 저희끼리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를 하고 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다녔었어요. 비공개 스케줄도 다니고 이제 공개 스케줄도 다니면서 이제 팬분들과 만나는 자리도 많이 가지고 저희끼리도 이제 연습실에서 많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0: Alright, so Haru said during the last 5 months of course we prepared our new album and we got to meet up with the fans face to face through many events, whether it be an open event or a secret or concealed event. 근데 이벤트 얘기하니까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뭘 하셨는지 좀 찾아봤는데 올해에만 공연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So you guys have been performing a lot through many occasions.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공연이 어떤 거였을까요? 그게
2: 아무래도 네. 어제 했던 저희 쇼챔 음방이지 않을까.
0: Okay. How was it?
2: 최초 공개였거든요. 네. 이제 컴백하고 첫 음방이기도 했고 굉장히 설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Okay. So yesterday they had their very first schedule to promote their recent album through this music show called Show Champion. 자, 그렇다면 그거 말고도 뭔가 좀 5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Anything memorable happened during the past 5 months?
2: 제일 행복했던 건 okay.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자리였지 않았나. 그리고 팬싸를 제일 좋았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저희끼리 다 같이 시타시구를 하러 간 스케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meeting up with the fans is the most memorable thing, of course, and them getting to throw a fan meet and greet event was the best part of their last 5 months, and they participated in the ceremonial first pitch for this Cume Heroes. That's the name of this baseball team. 이렇게 시구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떠셨나요? How was this event?
2: 우리 시타시구를 한 우리 승비랑 네. 세아가 한번 말해볼까요?
1: 맞아요. 저희가 키움 히어로즈라는 네. 야구팀에서 제가 시구를 맡고 세아 언니가 시타를 맡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 해보는 스케줄이기도 하고 정말 정말 제가 야구 정말 제가 운동에는 소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걱정을 했지만 네. 현장에서 정말 잘 쳤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좋은 영광이었습니다.
0: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Seungbi was in charge of doing the first ceremonial pitch, and Seo was in charge of being the batter of it. And Seungbi was kind of nerve-wracked at the beginning because she wasn't much of an workout or sports person, but she pulled off an amazing job.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세아 씨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3: 네, 저희가 시타 시구를 가기 전에 네. 이제 선수분들에게 그 시타 시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었어요. 그때 이제 또 브이로그도 같이 찍으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진짜 맞아요. 정말 재밌게 진행했던 것 같아서 너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Okay, so usually before the ceremonial pitch or batting event, they usually take their personal lessons beforehand and they left some footages through their vlog and she thought it was really memorable.
4: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도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2: 네. 네.
0: We have about like 3 months left this year in the year of 2026. What's your goal? What's the remaining goals for this year?
4: 올해 남은 목표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3: 올해 남은 목표는 아무래도 저희 신인상을 받는 것이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아요. Okay. 그리고 저희 이제 연말 무대를 꼭 가고 싶은
3: 불러주세요.
2: Okay. 연말 무대 불러주세요.
0: Two things they would like to achieve. The first one is to win the Rookie Award at the ceremony, year-end ceremony, and to perform there is the second one.
4: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앨범 내셨습니다. 싱글 앨범 내셨는데 이거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Yeah. 이번 곡 블루 크러쉬라는 곡은요. 처음에 청아한 오르골 벨소리로 시작해서 강렬한 저지클럽 리듬으로 전환되는 하이퍼 팝 트랙인데요. 저희 다섯 멤버의 보컬과 또 표현력이 더해져서 정말 저희 SG만 에너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ir recent single album is called Blue Crush and starts off with this refreshing toy piano melody and later it all of a sudden turns into a Jersey music which creates quite a lot of contrast in the music and that's the whole charm of this song. And it shows this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of S2IT. So guys, go definitely listen to this song.
4: 그렇다면 이 노래 이제 맨 처음 들으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after hearing this song?
3: 네, 이제 저희가 블루 크러쉬를 처음 들었을 때 네. 코러스 부분에서 팡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듣고 나서 오, 정말 좋다, 중독적이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루함 없이 들을 수 있는 곡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Okay, so as soon as the chorus drops, there is this impact that follows which got them to get hooked with the song.
4: 그렇다면 녹음하시면서 좀 재밌던 일 같은 거 있나요? Anything fun happened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3: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엄청 극하게 하고 있어요.
4: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네. 굶으면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유일하게 녹음실에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저의 짱짱한 보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녹음실에서 먹었던 기억이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4: 진짜 이건 좀 진짜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0: So 연수 says, since I'm on an extreme diet these days, the only place I get to eat something is when I'm recording something inside a recording studio to show my powerful vocal skill. And that's like the happiest moment during the preparation phase of this album.
4: 그럼 다른 분들도 뭔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한번 효빈님 뭐 있을까요?
5: 녹음하면서의 가장 신경 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4: 아니요, 뭐 재밌는 얘기도 괜찮아요. 뭐 다른 일이 일어났다던가.
5: 저도 연수 언니처럼 녹음실에서 맛있는 걸 먹었었는데 이제 보컬 룸에서 이제 연수 언니랑 같이 또 아니면 뭐 하루 언니랑 같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냠냠냠 먹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 우리 케이크 먹었잖아.
5: 맞아요. 케이크도 먹고 빵도 먹고.
3: 케이크 먹었잖아.
0: So Hyobin just shared her memory of munching on pieces of cakes during the recording process secretly along with the rest of the members.
4: 그 케이크는 좀 어떤 맛이었나요? What was the flavor of that cake if you remember?
5: 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요.
2: 판타스틱.
5: 맞아요. 위에 있는 그 딸기가 너무 달아 가지고 와, 이가 진짜 아렸습니다. 너무 달아서.
2: 아, 우리 진짜 right. 한 5분 만에 먹었네.
5: 다 먹었어요. 한 판에.
3: 순삭.
0: 진짜 단계 최고죠. Alright, so Hyobin said, no words on earth can describe the flavor of the cake we had, especially the strawberry on top of it was so delicious it made my teeth sore even. And Haru said, I think we took less than 5 minutes to finish the entire cake. That's how good the cake was. Well, thank you so much.
4: 아니 그리고 이제 이 노래 하면 이제 또 안무도 있다고 들었어요. So I heard that there's also a choreography that follows the song, right?
2: 네, 맞아. 저희 포인트 네. 안무가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코러스 분에 내 눈빛을 비춰 그 부분이 있는데요. Mm-hmm. 여기서 눈빛을 이렇게 팍 쏘는
0: You know, let's try to learn this point choreography together.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please walk us through the process. 한 번씩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6: 어디 부분 알려
5: 내 눈빛을 비춰 여기까지
2: 그러면은 처음에 내 눈빛 할 때 정말 자기의 눈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비차 할 때 오른손을 머리 위로 해주고 네 개로 할 때 돌려서 잼잼잼잼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

0: 와 진짜 어려운데
1: 우리 같이 해볼까요?
2: Let me try that myself. 제가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오, 이게 좋아요.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Alright, so first of, you gotta put up your hand like this. 이걸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 Bring it towards your eyes.
3: 머리 뿔을 만듭니다.
2: And put it on top of your head. Palm facing forward. And bring your right arm towards the left side. 잼잼?
3: 네, 했습니다.
2: Jeez. Guys, this is actually pretty simple, and more simple than I thought. So guys, you should participate to the challenge video.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서 챌린지 비디오 같은 거 찍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많이 해주세요.
2: Yay! Please participate.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뮤직비디오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So I heard that the music video is yet to revealed. 그런데 언제 공개가 되나요? When is it going to be revealed? Oh, on the 15th.
1: 6시입니다.
2: All right, 5 days after, later from today. 그러면 뮤직비디오 얘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 music video.
1: 네, 일단 뮤직비디오 티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멤버 한 명 한 명씩 막 놀라다가 마지막에 하루 언니가 산작 박스를 딱 열면 빛이 팍 나오거든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저희의 하고자 하는 진짜 꿈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서사가 깊은 뮤비입니다.
2: Okay, well, thank you so much. If you guys watched the teaser video, I assume you guys already saw it. It all begins with the members being startled by the glowing light coming out from an apple box. And it's the storyline is all about them trying to achieve the common goal they have. It's a very, very deep storied music video. So guys, when it's dropped, make sure to go watch it. 자, 그렇다면 뮤직비디오 찍으시면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Anything interesting happened during the filming process? 찍으시면서 재밌는 일 있으셨나요?
4: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하루에 이제 아침에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찍었어요.
3: 끝나고 네. 새벽 5시?
4: 네, 진짜로 네, 그랬는데 정말 새벽 밤이었는데 네. 아침인 것처럼 정말 너무 밝게 연출을 해주셔서
2: 와.
4: 저도 해가 떴나? 라고 멤버들 해가 떴어? 지금 아니야 아직 안 떴어 또 보니까 또 밖에 나가니까 또 밤이에요. 그 점이 정말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고
2: 네.
4: 그리고 중간중간 과자랑 빵이랑 음료수 이런 간식을 먹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3: 또 제일 중요한 거
4: 잤잖아요.
3: 맞아요.
4: 맞아요. 침대에서 잤어요.
3: 침대 씬이 있는데 진짜로 잠들었습니다.
2: 그거가 뮤비에 삽입이 되나요?
3: 네.
1: 네.
3: 네. 제일 중요한
4: 제일 자연스러운
1: 잠자는 네.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네.
4: 진짜 잠이 들어버렸다.
1: 꿈까지 꿨습니다.
2: 이런 맞아요. 거는 진짜 재밌는 비하인드네요. 완전히. Alright, so according to Seha, the music video filming session lasted for a good 24 hours. It began in the morning until the next morning. But what surprised her was, since the lighting system was so intense, she thought it was still the daytime during the evening. And what got them to feel happy was by them eating, munching on snacks and breads and even the drinks they had. And there's going to be a scene where every single member are asleep, and they were literally asleep when that was being filmed. With that,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a song and come back to continue our segment. 자, 그렇다면 노래 하나 듣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바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블루크러쉬 들어볼 건데 이 노래 들을 때 청취자들이 뭐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실까요? Is there anything you guys would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it?
1: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제목이 블루 크러쉬. 네. 살짝 여름을 생각하는 곡이잖아요.
2: 네.
1: 근데 너무 여름 끝자락이기도 하고 이제 가을의 시작이니까 네. 이제 여름을 보내기 싫다.
3: 아쉽다.
1: 에스트윗은 보내기 싫다.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만의 목소리
2: Okay, so first off, you guys better pay attention to our emotion, how we don't like to say goodbye to this summer, which is about to end right now, now that we're entering the autumn season. And the second one is, you better take a closer listen to our vo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song.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isten. We have... 잠깐만요. 하기 전에 준비하셔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물도 드셔도 되고.
1: 감사합니다.
2: 목도 막 푸셔도 돼요. 자,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To all the listeners out there, if you would like to say anything about their live performance, feel free to do so by submitting a comment through YouTube.
5: 화이팅!
2: 화이팅!
5: 화이팅! S2IT, just do it!
2: Al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Blue Crush by S2IT live in the studio.

0: Hey, there's no food on earth that I cannot consume, and the one that I'm craving the most is 닭발, also known as chicken feet. And what about you, 연수님은요?
1: 저도 사실 닭발이 제일 먹고 싶었긴 한데요. 그럼 저는 사이드 메뉴인 주먹밥.
2: 와,
1: 가장 먹고 싶습니다.
3: 국밥이 완전.
0: Right. 주먹밥. And the next one, 하루 씨는요?
4: 저는 제가 치즈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치즈볼.
4: 네. 그래서 진짜 그 사이드 그 음식들을 비땡땡 제품에 사이드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0: Okay, so the specific cheese balls from this franchise that starts with the letter 그 어떤 브랜드였죠? 앞에 한 글자가?
4: B.
0: B. Something.
4: B. 다들 아시는 걸로 제일 유명한
5: 노란색 가루가 묻어 있는.
0: Okay.
2: Wow.
0: And it's coated with this yellow powder, and they say, you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And the next one, 세아 씨는요?
1: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엽기 떡볶이.
0: So, 떡볶이 from this really famous franchise that starts at the letter 엽 is the thing that she's craving the most right now. And last but not least, 효빈 씨는요?
6: 저는 이제 멤버들도, 멤버들이 말하는 음식도 좋은데 저는 디저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 초코. 요땡정. 요땡정. 아,
2: 배땡.
6: 다들 잘 아시죠? 네, 사랑합니다.
0: Alright, Hyobin is craving for a cake. Not cake, chocolate from 배이 franchise. 배이가 뭐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31st one? Yes, yes, yes, yes, yes, thank you. 자,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second one. 이번 앨범 타이틀곡 Blue Crush로 컴백을 했는데요. 이 곡을 위해서 노래, 춤 빼고 또 다른 거를 연습하신 게 있습니다. So they made their recent comeback with the title track Blue Crush. And besides singing and dancing, there's something else you practice for this song. Let's find out in 3, 2, 1, let's go! Ba-bam!
2: Yes!
0: Okay, of course they have something. Let's begin with you this time. 효빈 씨, 이번에 효빈 씨부터 가볼게요.
6: 네. 일단은 노래, 춤 이런 것도 연습했지만 저희 예능감을 위해서 좀 저희끼리 막 채집땡티한테 막 상황극을 짜달라고 하면서 저희끼리 막 상황극을 하면서 놀거나 뭐 고요 속의 외침, 에어팟 맥땡을 차고 막 고요 속의 외침을 하거나 네, 그런 거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0: Okay, so just to prepare them in case they appear on a variety show, they've been preparing many different situations through host suggested by this thing chat. And what about you, 세아? 세아 씨는요?
1: 저는
0: nothing?
1: 조금
4: 뭔가 뭔가 우리 무대를 위해서
0: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4: 살짝 당연히 춤이랑 노래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것보다는 저는 표정이나 제스처 아니면 이제 음악 방송에서 카메라가 잡혔을 때 어떻게 카메라.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0: Okay, so of course the dance and the performance matters, but I paid more attention to the facial expressions and all the gestures that I had to do on stage and some things that I should be prepared when the camera is facing towards me. 그렇다면 지금 카메라가 딱 안 그래도 세아 씨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뭔가 준비하신 걸 보여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how us something that you've been preparing before this comeback?
1: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Let's go.
1: 하나의 또 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 엔딩 요정이었는데 오늘의 엔딩 요정.
0: She's gonna show us the ending pose. 따란딴. Okay. All right, perfect. Yay. 자, 그렇다면, oh man. 자, 그렇다면 하루 씨는 어떤 걸 준비를 하셨나요?
4: 아무래도 저희가 첫 번째 앨범을 준비하고 다음 두 번째 앨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SD적으로 팀으로서의 합. 을 위해서 저희의 합을 많이 맞춰보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똑같이 다 물론 춤이나 노래도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 끼가 가장 중요합니다.
0: 끼.
4: 맞죠, 맞죠. 무대 위에서 끼를 어떻게 부릴지 가장 연습 많이 했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since it's our second album, I wanted to show the fans the improved teamwork that we got. So we paid more attention into that part, and I prepared and I developed my charm, also known as 끼 in Korean. 근데 끼라고 하면 좀 확실히 와닿지가 잘 안 돼. 어떤 걸까요? What do you mean by charm?
4: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그러니까 내 안에 잠재워져 있는 잠재력? 무대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1: 팡!
4: 팡! 하고 나오는
0: 보여주시려면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6: 가봅시다. 저희 right. 팀의 메인 귀염이라고 할 수 있죠.
0: Oh, 맞아요, she's the 맞아요. main cutie of the team according to Sunbi. So let's witness that with our own two eyes through the camera. In 3, 2, 1, let's go!
6: 소리는 왜 내는 거야?
4: 뭐예요, 소리야?
0: Well, thank you so much. Oh man,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어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4: 네.
0: Question number 3. 친한 외국 친구가 한국 여행을 한다면 꼭 알려주고 싶은 한국어가 있어요. If a close friend from another country wanted to visit Korea, there's a Korean word or phrase you really want to teach them. And 3, 2, 1, let's go.
2: Yes!
0: All right, let's begin with 연수. 연수 씨, 어떤 걸 네.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1: 저는 일단 떡볶이.
0: Oh.
1: 떡볶이? 추어탕.
6: 아, 떡볶이, 추어탕.
1: Okay. 갈비탕.
6: 아, 와. 음식을 알려주고 싶다.
1: 아, 맞아요.
3: 너무, 너무 중요한 거네.
6: 아, 맛있겠네요. 김치. 이런
1: 김치,
6: 거.
1: 맞아요.
0: Okay. Oh. So she's gonna teach them all these names of foods like 떡볶이, 추어탕, and what was the last one? 김치.
1: 맞아요.
0: All right, thank you. And the reason why you want to teach those words is because 왜일까요?
1: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0: Oh, okay. Because we're everything about Korea begins with rice. Well, thank you. What about you, 승비? 승비님은요?
6: 저는 저도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유명한 밥을 알려줄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이쁜 약간 글귀 같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0: Okay.
6: 그래서 약간 뭐 사랑해, 좋아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려줄 것 같아요.
0: 오,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if I were to bring one of my foreigner friends into Korea, I would definitely start off by teaching them some Korean food names. But what I really like to tell them or teach them are the cute quotes like 사랑해 translates to I love you or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English. 자, 그렇다면 한 분만 더 한번 여쭤봐볼까요? 혜빈 씨?
6: 네, 저는 이거 어디서 사요? 라는 말. 왜냐하면 저희 한국이 또 유행에 진짜 민감하단 말이에요.
4: 맞아요,
1: 맞아요.
6: 그래서
1: 진짜.
6: 막 말랑이, 킥, 캡 이런 걸 만지면 이거 어디서 주쩍땡. 사요? 이렇게 하거나 뭐 먹는 거, 주총땡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요?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는 만능의
4: 또
6: 언어.
4: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사요? 하자.
6: 맞아요, 맞아요. 만능의 언어입니다.
0: Oh, thank you so much. That's actually a very useful one because the trends in South Korea is really fast. And she would like to teach the foreigner friend the phrase 이거 어디서 사요? Translates to where can I buy this? Is because whenever something new starts trending, you can just straight off go up to that person and ask that question to them. 자,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네.
0: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나는 핸드폰에 멤버의 이름을 특별하게 저장해뒀습니다. I have a special name saved for one of the members in my phone. Yes or no? In 3, 2, 1, let's go!
2: Yes!
6: 근데 약간 애매? 저는 애매.
0: 오케이. Okay.
6: 나도 진짜? 언니 넥스잖아.
1: 나 엑스 아니야. 저
3: 나 나도 애매.
1: 저 조금 애매.
6: 저 완전 오. 저도
0: okay.
6: 완전 오.
0: 원래는 세아 씨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1: 네?
0: 그럼
1: 아,
0: 하루 씨가 완전 예스를 들으셨으니까
1: 네.
0: 하루 씨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나요? Tell us about a couple of special names
4: 그러니까
0: you saved.
4: 저희가 이제 그 포켓 X에 이제 닮은 그 캐릭터 그걸 저장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효빈이 같은 경우는 나랑 제일 개그 코드가 제일 잘 맞는 누구 EV 박효빈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언니를 제일 좋아하는
6: 언니 바라기
4: 언니 바라기 팽돌이 송지우 이렇게 저장을 놨고요.
0: 오케이. Okay.
4: 그리고 연수는 그냥 내 1번 okay. 야오불 백연수 그리고 우리 승빈은 황금 막내
6: 파이리
0: 맞나? 파이리
4: 맞아. 황금 만네 파이리 안뜽비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0: Oh my, this is getting way confusing for me. So she said, each of the members from S2A looks like certain characters from the show, TV show that starts with the word pocket and ends with so I usually include one of the characters' name in front of their names to save their name on my phone. 자 그렇다면 한 분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효빈 씨는요?
4: 효빈이 이게 제가 이름을 너무 길게 써가지고 저도 잘
0: okay.
4: 기억이 안 나는데
0: okay.
4: 아 개그 코드가 제일 잘 맞는 EV 박효빈.
0: Okay, so they laugh at pretty much the same thing. EV 효빈 yeah. is the name that she saved her name under. And what about 세아?
4: 언니 바라기.
0: 오케이.
4: 팽돌이 송지우 이렇게.
0: What? 언니 바라기 as in a person who only follows follows that specific 언니 and 팽돌이 is the name that follows that nickname. And what about 연수? 연수 was like just my number one something.
4: 그냥 1번.
0: Okay.
4: 야오불 백연수.
0: Just my number one, 냐오불. Again, it's the name of the monster that appears in the show. And what about 승비? 네.
6: 황금 막내
4: 파이리 안뜬비. 이게 뜬비 이게 중요해.
0: Golden youngest member 영응비?
4: 안뜬비.
0: 안뜬비.
4: Yes.
0: Oh, Jesus. All right. Wow. Thank you so much for walking us through those special names. All right. With that, oh my, time ran out.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제 다음 노래 또 들어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와 오랜만이에요. What I Wanted를 들을 차례가 왔습니다. With that, we're going to listen to What I Want by S2It. And just like the previous performance, I'm going to give them some time to prepare. 저는 준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2: 네. 네.
0: 자,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전 라이브처럼 편하게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Just like the previous song, you guys are free to share your opinions about the performance. Alright.
2: Right.
0: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isten. We have What I Want by S2It live in the studio. Enjoy.

0: Welcome back, welcome back. Still feels like yesterday when they just released this song. That was What I Want by S2N, and it was a live performance. And thank you so much. We're getting even more positive feedbacks from the listeners. Gummy loves us. 다 너무 이뻐. 이쁜 S2N 오공주요. Every members are so pretty. They're like five princesses of S2N.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 차례가 왔습니다. It's time for us to slide in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have prepared a Q&A session for the members of S2IT. 자, 이제 S2IT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got for the members of S2IT, now's your chance. Start sending in a comment through YouTube.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nnie says,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과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So during your career, what was the most happy moment and what was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 for you?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셨을까요? 한 분씩 그냥 개인적인 것도 괜찮아요.
1: 그러면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0: 네.
2: 그럼 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행복했던 순간 음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일 긴장했던 순간도 음방인 것 같아요. 첫방.
1: 첫방 맞아요.
0: Okay, the first ever music show they went on is both the happiest and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 for them. 자, 그렇다면 연수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지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뮤직비디오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0: Okay, during the music video filming session was the happiest moment in my career. 왜일까요?
3: 뮤직비디오를 한 26시간 그 정도 찍었는데 그때 많은 스태프분들과 이제 우리 멤버들과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26시간을 한 번도 거의 안 자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0: 그런 게 생기죠.
3: 맞아요.
0: Alright, so Yeonsu said, we spent approximately about 26 hours during the filming session, and during that time, the staff members and our members, we got real close with each other, which made that part really special in my life. What about you, Haru? Haru 씨는요?
1: 저는 데뷔 쇼케이스 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 항상 쇼케이스를 준비할 때 긴장되는 순간도 이번에 블루크러쉬를 첫 공개하는 거잖아요. 쇼케이스 자리라는 게. 네. 그래서 그때가 항상 전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0: Okay,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s during my career is whenever we're about to throw a debut showcase for the next song to be released. 자, 그렇다면 이제 세아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4: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첫 방송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을 만났는데요.
0: 네.
4: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많은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Alright, the first time meeting up with the fans after making the debut is the most memorable part of our career. And what about you, Hyobin?
5: 저도 이제 팬분들을 만날 텐데 저는 언니는 음방 끝나고로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공백기일 때 몇 번 몇 번씩 팬분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럴 때 약간 행복했었고 왜냐면 공백기인데도 팬분들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게 이제 티가 나니까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긴장되는 순간 저는 쇼케이스 날 너무 심장이 너무 떨려서 막 대기실에서 막 쌤들 손잡고 쌤 저 진짜 너무 떨려요 이렇게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even during their hiatus, she felt exceptionally grateful for the fans who were showing much love towards the group. And the second one that she answered was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 which was during the showcase.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한정선님의 질문입니다. Next question comes from 한정선님.
4: 와!
1: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4: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찹쌀떡이거든요.
1: 네.
4: 찹쌀떡.
0: Okay.
1: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0: This is the name of a rice cake. Their favorite rice cake. It says, 멤버들 오늘의 TMI 좀 알려주세요. Please drop a TMI of the day.
1: 오늘의 TMI?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저녁 스케줄을 해서 엄청 푹 자고 여유롭게 일어나서 4시에 샵인을 했다.
5: 와, 행복했다.
0: It's probably our first time in a while hitting the makeup shop really late during the afternoon because it's been a while we had a schedule this late. 자, 그렇다면 다른 TMI도 있을까요?
6: 네, 제가 okay. 한번 말씀 말해보겠습니다.
0: Let's go.
3: 사실 저희가 어제 끝나고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 파티에 여운 덕분에 제가 지금 얼굴이 살짝 엽응 상이 돼버렸어요.
5: 엽응 상. 엽엽 떡볶이 덕분에.
0: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So, due to the party we threw yesterday, my face is swollen a bit, all thanks to that yup, 이 떡볶이 they had.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거 하나 넘어가 볼 건데요.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쿠키짱님. 세 곡 중에 멤버들 각자 최애 곡이 무엇인가요? So, among the three songs you all released so far, what's your favorite? 자, 이건 한 분씩 얘기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좋아요.
0: 네.
5: 근데 저희가 한 곡을 더 원래 준비를 했었었거든요.
0: 오케이, 네.
5: 다음 컴백에 공개될 곡인데 네. 저는 그 수록곡이 1번이긴 한데 이 세 곡 중에 고르자고 하면은 저는 What I Want 고를 것입니다.
0: Alright, so Hyobin said, to tell you guys the truth, there's actually additional track on the way to be released in the future. But if I were to choose among these three, I would choose What I Want. And what about you, Seungbi? Seungbi 씨는요?
2: 저는 What I Want도 너무 좋지만 mm-hmm.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Blue Summer.
0: Okay, Blue Summer is your favorite track. And what about you, Seah? Seah 씨는요?
4: 저는 제가 세 곡을 계속 들었었거든요.
0: 네.
4: 근데 진짜 마침내 딱 이 곡이 제일 뭔가 진짜 되게 중독성이 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곡이 있습니다.
0: And
4: 그 곡은 지금 저희의 컴백곡인 블루크러쉬라는 곡이에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5: 바뀌었네요?
4: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네.
0: Alright, during the showcase her favorite song was What I Want but it was later changed into Blue Crush because she later found out how addictive that song is. And what about you, Haru? Haru 씨는요?
1: 저는 물론 세 곡 다 좋지만 저도 What I Want 데뷔곡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서
3: 맞아.
0: 약간 데뷔곡이라는 의미 맞아요. 때문에 그것 더 때문에 그런 더 것도 정이 있는 것 가고 같아요.
1: 진짜 딱 신인 딱 그 느낌이어가지고
5: 또 되게 긴장하면서 오래 준비했잖아.
1: 맞아.
5: 그래서 더.
0: Okay, so Haru also chose What I Want, and it's not only because the song sounds good, but it's also it holds this a lot of memories from the past back when they were still a rookie. And what about you, 연수? 연수 씨는요?
3: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장르가 마침 하이퍼팝이랑 재즈클럽 장르였어요. 근데 저희가 블루크 딱 그 장르의 곡을 하게 된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저는 블루크러쉬가 가장 제 마음에 쏙 드는 곡입니다.
0: So it turns out Yeonsu has been listening to this specific genre, hyperpop and Jersey music for quite some time, and she was stoked to find out that they're gonna be coming up with a song based on the same genre. So that naturally made her favorite song to be Blue Crush. Well, thank you so much, and on to the next one. 와, 잠깐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3: 벌써요?
0: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보내주신 많은 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fans out there for sending in the questions. With that, we're gonna stream the last track and we're gonna call it a day. But before we do so, please make a last speech for all the listeners.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에스트윗 한 번 더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봐준 우리 팬분들
5: 고마워요.
1: 다들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쳐주고 네. 이런 것도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네. 읽진 못했지만 확인 네. 다 했으니까 네. 너무 고맙고 다들 에스트윗 노래 부르면서 깊은 잠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 Okay, well, thank 사랑해요. You so much. So she sai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사랑해요. Us back to the show, and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fans listening to this show right now, despite the time being so late. And make sure to listen and recite the song that we recently released into you, Fall Asleep, is what she just said. All right,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Blue Summer by S2IT, and call it a day.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o, and I'm going to let them say the final goodbye.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제비새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문 쳐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문쳐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콜대 꼬장 혹교.

0: N. 혹시 다른 식당에 밥을 먹거나 할 때 나오는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식당 가면 그 쌀 포장지를 유심히 지켜보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밥맛에 좀 엄격한 편입니다.
0: So when he goes to restaurants and has rice, he takes a look at the packaging of the rice that the restaurant uses, and he is pretty picky with the taste of the rice he has at restaurants.
1: 그래서 이제 네. 전기밥솥에 하는지 아, 압력밥솥에 하는지 네. 또 온장고가 있는지 이런 걸 유심히 보고요.
0: 네.
1: 밥의 색깔, 냄새, 모양새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아 대략 어떤 밥맛이 나올지 상상을 대본합니다.
0: 네. So he even looks at what rice cooker the restaurant uses, just an electronic one or a pressurized one. And he also takes a look at the smell, the color as well, and the shape of the rice. And he's able to predict how the rice, the cooked rice, would taste later on. What an expert. 전문가는 역시 다르네요. All right, well, let's now go into the talk with some keywords. 이제 지금부터 키워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대표님께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짜잔.
0: All right. The first keyword is taste. Yes, and Koreans, you know, they're really serious about rice.
2: 한국인들이 밥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전문가가 보실 때 진짜 밥맛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무래도 쌀이겠죠?
0: So it's rice that really is the biggest factor that determines how good a cooked rice tastes, right?
1: 네. 좋은 쌀이 좋은 밥을 만들고 좋은 밥이 좋은 삶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쌀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so from good rice comes a good cooked rice, and from a good cooked rice comes a good life. So that is why the rice plant and crop itself is really important. Well, when did you first become so passionate about rice like this?
2: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쌀에 진심이 되셨을까요?
1: 대학 시절에 이제 농촌에 봉사활동 가는 활동도 많이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동네 정리소 창업 전에는 이제 도시농업 이런 쪽도 활동을 했는데
0: 아.
1: 무엇보다 이제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면서
0: 네.
1: 한국도 주식인 쌀을 좀 새롭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Oh, so back in his university days, he did go for volunteer works in the rural areas, and also before he became the CEO of local 정미소 or 동네 정미소, he did do some work in like city agriculture. But most importantly, after he found out about the rice culture in Japan, he thought, you know what, Korea also eats rice as a staple food, and we need to change the perspective toward it here in our country as well. All right. Well, you must have studied rice quite extensively then.
2: 쌀에 대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근데 대학 시절에는 네. 전공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2: 또 반전이네요.
1: 네. 근데 최근에 쌀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일본의 밥 소믈리에 자격증도 취득하고 쌀에 대한 공부는 뭐 생산자들 그다음에 전문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So back in his university, he actually didn't major in rice or agriculture at all. He studied politics, in fact, and diplomatics. But he did receive the rice sommelier certificate in Japan. But I wonder, what do you have to study to receive that?
2: 방금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 밥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쌀 품종, 그다음에 맛있게 밥하는 방법, 쌀을 보관하는 방법,
0: 네.
1: 도정하는 방법, 그리고 밥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런 이제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요.
0: 네.
1: 밥맛을 비교하는 이런 식미 테스트 과정도 있습니다.
0: So you would have to learn all the different varieties, how to cook good rice as well, and how to keep them, preserve them, and how to mill them, and healthy ways of eating rice. And you also have to go through a test where you differentiate between the tastes of different rice as well. Well, w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about studying over

0: overseas.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유학을 일본에서 하신 걸까요?
1: 아닙니다.
0: 아,
1: 유학은
0: 네.
1: 아니고,
0: 네네.
1: 그러니까 그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그
0: 네네.
1: 자격증을 취득하러
0: 네.
1: 한국어, 한국에서 이제 쌀 관련된 공부를 하고
0: 네.
1: 시험을 일본에 가서 보는
0: 아, 그럼
1: 그런
0: 시험은
1: 그룹.
0: 일본어로
1: 예, 시험은
0: 보셨을까요?
1: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0: 네.
1: 강사 선생님이
0: 네.
1: 중요한 예상 문제는 이제 빨간색을 예, 체크해 주십니다.
0: 아, 그럼 너무
1: 네.
0: 대단하시네요. 일본어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셨다니.
1: 예.
0: So he did not actually study abroad in Japan, but after he found out that there's this certificate as the rice sommelier in Japan, he studied really hard and took the test in Japan. And his teacher taught him only the tips, you know. So even though it was held in Japanese, he was able to pass it and receive the certificate. How great of him. Anyhow, moving on then. How many varieties of rice are there in Korea today? 현재 대한민국의 쌀 품종은 몇 가지나 되나요, 대표님?
1: 공식적으로는 300 종류 이상이 있고요.
0: 네.
1: 여기 추가로 이제 한국 조선시대
0: 네.
1: 때 키웠던 기록에 보면 1451종류의 토종벼라는
0: 네.
1: traditional rice도 있습니다. 예.
0: So currently there are over 300 varieties of rice in the country in Korea.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historical records from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1,401 different varieties of traditional rice. Wow, that is a lot. Well, do different varieties really taste and feel that different? 품종마다 맛이나 식감이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1: 커피나 와인이 품종별로 맛 차이가 나듯이 쌀도 당연히 품종 또 어떻게 생산했는지,
0: 네.
1: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떻게 도정하는지, 어떻게 밥을 짓는지에 따라서 맛의 차이는 납니다.
0: Ah, so you know how wine and coffee, they have different tastes depending on the varieties, right? Rice is the same too. Where it was produced and what variety it is, how it was preserved, all matters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taste. So they do definitely taste different. Well, rice is also a staple in Japan and also in Southeast Asia. But what makes Korean rice unique?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주식이 쌀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쌀의 특유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먹는 품종이 이제 긴 롱그레인 장립종이라는 쌀이고
0: 네.
1: 이거는 좀 찰기가 덜한 품종이고요. 이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좀 아래쪽에 아시아 쪽에는 이제 단립종 좀 키가 작은 쌀을 먹습니다. 이 쌀은 찰기가 있고 좀 단맛이 강한 편입니다.
0: So if you take a look at Southeast Asia, their rice has long grains. So the rice shape itself is longer than what we eat in Japan and here in Korea, which are shorter grains. So the long grains are less sticky or glutinous, and the shorter ones are more glutinous. When buying rice, what's one thing consumers should always check then? 쌀을 고를 때 소비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 중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1: 네, 쌀도 기초가 중요한데요. 품종,
0: 네.
1: 쌀의 이름이죠. 그
0: 네,
1: 다음에
0: variety.
1: 예, 생산 연도,
0: When
1: 그
0: it was
1: 다음에 예,
0: produced.
1: 도정 일자,
0: 네, the date of when it was
1: 그 다음에
0: milled.
1: 생산자
0: 아,
1: 이런
0: producer.
1: 정도는 꼭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0: Okay, so the basics are really important. The variety, the year of when it was produced, the date when it was milled, and the producer, like I said. Well, what is the year of the production of the rice that we have to buy then? 그럼 생산연도가 언제인 거를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네.
1: 햅쌀. 그러니까 이제 26년이니까 올해 생산한 쌀이 이제 맛있겠죠. 네.
0: So newly harvested rice is always the nicest one. So it's 2026 right now, right? So rice that was produced this year would be the best. 그럼 도정 일자는요? What about the milled date?
1: 커피도 로스팅한 지 2주
0: 아,
1: 정도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0: 네.
1: 쌀도 2주 정도가 가장 맛있습니다.
0: So even with rice, you know how they say with coffee, coffee that was roasted 2 weeks ago is the best. In terms of its taste, right? It's the same with rice too. So if it was milled 2 weeks ago, then that would have the best taste. 그럼 쌀을 많이

0: 사두고 다 먹지 못하면 이게 점점 맛이 떨어지는 거겠네요.
1: 맞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서 보관하지 마시고 네. 대략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소비하는 양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신선한 쌀을 먹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So it's not a wise way to buy a lot of rice, keep it and have it for like years and years, but just buy a bit of rice, like small portion that you can have within a month to keep that freshness of the rice. What a great tip. All right, well, I thought food pairing was just for wine, but apparently different rice works better for different dishes as well, like stews or fried rice. So what is the difference then?
2: 와인만 음식 페어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밥도 찌개냐 혹은 볶음밥이냐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밥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 차이가 뭐죠?
1: 네, 쌀도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2: 네.
1: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슬고슬한 밥하고 잘 어울립니다.
2: 아.
1: 식감이 살아있도록.
0: 네. So with fried rice, it's good to cook it with rice that has that texture, rougher taste, texture.
1: 그러니까 파스타에 알단테가 있는 것처럼 쌀도 국밥이나 볶음밥, 스시 같은 쌀은 고슬고슬한 품종이 좋습니다.
0: So even with pasta, you know, they have like al dente, right? So for fried rice, you have to make sure that it's not too cooked, overcooked. They have rice kinds that are just right in terms of its texture. All right.
1: 네, 네. 찌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짠 단짠을 경험하려면 네. 좀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and with jjigae or stews, if you want to experience that sweet and salty 단짠 that Koreans love, it's better to choose rice that is soft and a little sweet as well, sweeter.
2: 고슬고슬한 쌀은 그러면 어떤 지역 거를 사야 되는 거죠? 볶음밥용.
1: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좀 단단한 식감과 쌀알이 크고 밥도 좀 물량을 조절해서 고슬고슬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0: So if you want to cook rice for fried rice, he recommended rice from Shindongjin, okay? Which is hard and the shape of the rice is bigger than average and you can decide like how much water to put in to cook the best rice for fried rice. What about the rice for 찌개 then? 그럼 찌개에 어울리는 단쌀은 어느 지역에서 사야 되죠?
1: 한국의 많은 품종이 이제 찌개, 그러니까 백반에 잘 어울립니다.
2: 네.
1: 그래서 뭐 삼광이라든지
2: 네.
1: 참드림이라든지 이런 품종이 부드럽고 좀 단맛이 강한 품종입니다.
0: Oh, so most rice that we produce here in Korea go well with like jjigae and Korean dishes, but he recommended ones from samgwang and chamdeurim, which tend to be soft and sweet as well. Wow, we're learning a lot today.
2: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1: Yeah.
0: All right, well, many foreigners are surprised that Koreans have rice cookers made especially for cooking rice. But they're not always easy to find overseas. So what tip would you give them, even if they don't have expensive rice cookers?
2: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밥을 짓는 전용 밥솥이 있다라는 점에 놀라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전용 밥솥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싼 밥솥이 없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초간단 팁 있을까요?
1: 네, 기초적인 갓 도정한 쌀이 좋은데
2: 네.
1: 그런 게 좀 어렵다면 30분 정도 쌀을 불리고 그리고 참기름 같은 오일을 한 방울 떠뜨려서
2: 네.
1: 쌀을 코팅해서 지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All right. So of course, the freshness of the rice would be really important. And he recommended having rice that was milled 2 weeks ago because that tastes the best, right? But if you can't do that, then put your rice in water for about 30 minutes so it swells. And when you cook it, do try and add some oil, such as the sesame oil, to coat the rice. And it will make it taste better. All right, try that out, Crunchers, if you like rice. All 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then, recommended by our guests. What did you choose for us today?
2: 이쯤에서 대표님이 들려주신 추천곡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노래 골라주셨을까요?
1: 네, 사란토레 무게라는 노래를 신청하고요.
2: 네.
1: 이 노래는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So this is titled The Weight of a Rice Grain. And he chose this particular song because the lyrics explain how the whole universe is within a little grain of rice. Doesn't it suit so well with today's talk? Well, here is Kim Dong-kyu's pick once again. 사란토레 무게, The Weight of a Rice Grain. It's by Hong Sun-kwan. We'll be back with more Brunch Club after the song. Stay tuned.

0: 정미소. And for our crunchers, 정미소 is in fact a place where rice is milled.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 정미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쌀을 도정하는 장소잖아요. So you also run your own specialty rice shop. What made you decide to open it? 대표님께서도 쌀 편집숍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게를 운영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 이제 저도 먹는 거에 진심인데 한 10년 전에 일본의 쌀 문화를 알게 되고 일본의 이제 아코메야라는 대표적인 쌀 편집숍을 방문하면서부터 동네 정미소를 창업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아, okay. So he is always serious about eating too, okay? But 10 years ago, he visited Japan and he got to know about the rice culture there. And he went to this specialty rice shop called Akomeya. And that's when he decided, I want to make a Korean specialty rice shop as well. 네, 그럼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으셨던 네네. 거겠네요. Oh, 네. All right. So that's what motivated him to create his own 동네 정미소. Well, what do you sell and how does the shop work?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1: 네, 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포장 패키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first of all, he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small packages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and awareness of different kinds of rice.
1: 네. 캔 쌀 패키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품종을 진공 포장으로 샘플러로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골드바 패키지라고 와. 황금을 선물하는 느낌을 주는 패키지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정기 구독 네.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쌀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0: Oh, all right. He also sells different varieties of rice in cans, can packages, and there are also smaller samples. And recently, he released a gold bar version. So it feels like you're giving a gift of gold bars, but inside there's rice grains. And he also started a subscription service where you can receive rice in every 2 weeks. All right. Well,
1: 네, 최근에는 네. MBTI 오. 그다음에 12가지 띠하고도 이제 디자인을 연결해서 네. 쌀에 대한 좀 관심이나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Oh, and recently he even released versions that incorporate MBTIs and the 12 different zodiac signs that we have in order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public towards rice. 그럼 MBTI별로 쌀을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1: 맞습니다.
0: 형식일까요?
1: 네. 영문 이니셜 8자 MBTI를 네. 8가지 쌀 품종하고 매칭해서 이제 자기 MBTI에 맞게 이제 그렇게 선물도 하고 네. 할 수 있도록
0: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Oh, okay. So with MBTIs, you know how there are 8 different English alphabets, right? And he matches them with different 8 different kinds of Korean rice and you can gift the rice, the right type of rice to the person with that type of MBTI. Isn't it fun? Okay. And that's the same with the 12 zodiac signs as well. Well, Koreans are used to seeing rice as a basic necessity, you know, that should be bought as cheaply as possible. What was the hardest stereotype to break when trying to show people that rice can also be about personal taste and preference? 사실 한국인들에게 쌀은 최저가로 사야 하는 단순 생필품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익숙함을 깨고 취향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깨기 힘들었던 편견은 뭐였나요?
1: 네, 쌀 소비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쌀은 값이 싸야 된다.
0: 네.
1: 그리고 밥맛은 거기서 거기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관심한 게 가장 좀 깨는 게 어려웠습니다.
0: All right. So there were a few stereotypes. First of all, like I said, people think rice should be as cheap as possible. And secondly, they say, oh, rice, they're all the same rice. They would pretty much taste the same. You know, they don't know the difference. And also because it's just so easily affordable, people just don't

0: have much interest in it. They're very disinterested in rice. And that's the prejudice and stereotype that was really hard to break. Well, one of our crunchers,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rice has always been very basic to me. However, I've really liked basmati rice. Oh, I wonder where that rice is from. Apparently, it's from South Asia. 저희 크런처 중 한 분이 이제 쌀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 하나여서 그냥 뭐 무관심처럼 네, 네. 이렇게 항상 네. 정말 기본적일 거였다라고 했는데 이 바스마티라는 품종은 항상 좋아했다라고 하네요. 네, 네. 남아시아 지역의 네, 네. 품종. 어떤가요?
1: 그게
0: 이 품종은?
1: 아마 그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장립종 쌀도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자스민처럼 향기 나는 쌀도 있고, 이렇게 네. 다 이제 찰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찹쌀에 가까운 이제 품종도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좀 프리미엄 예, 품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Oh, okay. So the basmati rice, the one that Crash Override you asked, is actually one of the premium varieties of rice in Southeast Asia, which is why I guess you liked it pretty much. Well,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then. Your approach may have seemed unfamiliar at first, but I imagine many customers come back because they remember how good rice was. 처음에는 대표님과 운영 방식을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쌀맛을 못 잊고 다시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가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쌀 관련된 교육을 하고 네. 이제 그걸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네. 쌀 품종부터 이제 도정 일자 또 밥을 어떻게 해서 맛있는 게 먹는지 이런 걸 이제 아시면 네. 금방 변화가 생깁니다.
0: So after they learn about the different varieties, when the rice has to be milled, like the best date of milling, and how to cook rice better, once they get to know that and taste the difference of the rice, they always come back to find that taste again. Well, since you eat such good rice all the time, has it made you very picky about rice, I guess? 이렇게 좋은 쌀들만 드시니까 어지간한 맛은 성에 안 차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뭐 쌀에 대해 밥에 대해서 엄격하기는 한데 네. 가끔 이제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0: 네, okay, so he is quite picky when it comes to tasting rice, and he is often asked what rice has the best taste. 네.
1: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배고플 때 먹는 밥,
0: 네. 네,
1: 남이 해주는 밥, 남이 사주는 밥이 가장 맛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네. When he gets that question, he tells people, first of all, rice that you eat when you're hungry. Secondly, rice that other people cook for you. And thirdly, rice that other people buy for you are the best tasting rice. All right. Well, I imagine you've put a lot of effort into finding truly good rice. Also for your specialty shop.
2: 좋은 쌀을 찾아다니기 위해 대표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발품도 많이 파시고 여기저기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1: 네. 그 일본뿐만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최근에는 유럽까지 이제 와. 쌀 투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좀 쌀 공부도 다니고요.
2: 네. 네.
1: 당연히 이제 국내에도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현장에서 이제 쌀 관련된 생산도 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 찾아가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So he's gone on a rice tour, as he puts it, experiencing rice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and even Taiwan. And recently, he's also been to Europe as well. And he meets different producers within Korea that produce rice, and he's studied a lot from them as well through traveling. Well, you're bringing rice grown through farmers' hard work to your customers through your shop. What's one principle you never compromise on when it comes to, I guess, rice?
2: 농민분들의 땀방울이 담긴 벼를 가져와서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이 편집숍에서 쌀을 다루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대표님만의 원칙이 있을까요?
1: 원칙보다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건 저는 이제 농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쌀값을 드려야 되고
2: 네.
1: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밥맛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So simply put, 네. he thinks he has to pay the right price for the farmers who cultivate rice, and to the consumers, he has to give the right rice taste is the basics. 네. 네.
2: 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네, 또 네. 기본적인 원칙이네요. 네, 근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0: Alright, well, what's one major misconception people in cities have about Korean rice or rice farmers then?
2: 도시 사람들이 우리 쌀이나 농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하나만 꼽아주시겠어요?
1: 한국에서 공깃밥이 천 원입니다.
2: 네.
1: 몇십 년째 천 원입니다. 왜 네. 공깃밥은 천 원일지가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0: So he wants to throw this question to all the consumers, just people out there. You know, when you go to restaurants, when you want a bowl of cooked rice, it's 1,000 won. But for decades, years and years, it's been 1,000 won, not increasing.
1: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쌀값을 드릴 수 없고 반대로 소비자들이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of that, it's just the same price for all these long years. You can't pay the right price to the farmers, and thus the consumers can't also experience better quality rice. And he believes this should change the perception and culture towards rice here in the country. Well, before we move on to the third keyword, let's take another music break and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Here is Bingo by Hui. Stay tuned.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we'll provide that stage for the artist and for our listeners with our tiniest stage. And they are back in the studio with us as a whole now. Hoon is bac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죠? 일단 한 번씩 인사해줘요.
2: 네. 안녕하세요. 저 훈스의 목소리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우!
1: 안녕하세요. 훈스의 멜로디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두 분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건 너무 오랜만이에요.
2: 맞아요.
1: 네, 맞아요.
0: 너무 오랜만이에요. 1년 만이네.
2: 진짜?
0: 거의 1년
2: 반 만이네.
0: 1년 반? 1년 반. 성훈 씨는 그때 혼자 오셨고.
2: 네네.
0: So it's been about a year and a half since we've had both of them in the studio. And Seungwon came by himself last time. So it's been a minute. And we do have to talk about a lot of things today. 일단 신곡도 나오기도 했지만 프로필을 원래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프로필을 보잖아요. 네네. 프로필을 날짜를 보니까 올해가 진짜 10주년이네요.
2: 맞아요. 맞아요.
0: 와. Congratulations. 그러면 네. 제가 두 분을 10년 봤네요.
2: 맞아요.
1: 아.
0: 그때 데뷔 때부터 봤으니까.
1: 맞아요. 네. 아, 그러네.
0: 와.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2: 진짜.
0: 와. So normally when our artists join us in the studio, we get a chance to look back at their profile. And I was looking at their profile and it says that they debuted in 2016 in September. Then that means, because I remember when they first debuted, we had them in the studio. Then that means I've seen them for 10 years now. And it doesn't feel like that at all. It doesn't feel like that at all. 오늘 처음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또 있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네요. 두 분한테.
2: 안녕하세요.
0: Yeah, so we've got Gwen saying first time listening to Hoon's, or Hoon's are meeting them for the first time today.

0: 후훈이 두 명이라서 훈스입니다.
1: 네. 뭐, 네. 큰 뜻이 없어요.
0: 네, 막.
2: 뭐. 근데 입에 잘 붙기도 하고 사실. 네. 잘 기억하기도 하고.
1: 아. 네. 이게 사실 대학생 때 그 이름 부르잖아요. 그럴 때 막 이제 그냥 제가 상훈이니까 아, 상훈스. 뭐 종훈이니까 종훈스. 뭐 소연이면 소연스. 이렇게 부르던 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야, 훈스 그냥 어때? 훈스.
2: 근데 사실. 그 뭐 예명이 됐던 활동명이 됐 모든 이제 팀 이름이 됐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만큼 임팩트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일 단순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고.
1: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So, Huns, they came because they both have Hun in their name. It is Sanghun and Jonghun. That's how they came up with their names. And also, when they were in college, it was kind of a trend to kind of put 스 at the end of somebody's name when they call it, like when it's like a nickname almost. And so, when they were coming up with stage names are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Huns? And I was like, but you know, a lot of times, for the most part, like when it comes to like stage names or team name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ends up being the best because they're the simplest and they have the most impact. So yeah, that's always a great way to start. So we need to get to testing your chemistry again. 두 분의 케미를 이제 체크를 해볼 시간이에요.
1: 하이하.
2: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네.
2: We've got a lot of fun questions for today. So, from now on, for the rest of your career, 네. only do day shows or only do night shows? 오늘부터 이제 모든 가수 인생에 평생 네. 낮 공연만 하기, 밤 공연만 하기. 3, 2, 1.
0: 밤 공연.
2: 아. 오. 오. 오케이, so 오, night.
1: 받았어.
2: 자, 그렇다면 네. 두 분한테 밤은 네. 몇 시예요? 어느 시간대가 베스트 공연하기 베스트 시간?
1: 베스트 시간? 한 7시쯤?
0: 저도 6시, 7시쯤?
2: 6 to 7? 오케이. 이거는 뭐 몸이 풀려서예요? 아니면 관객을 생각해서예요? 아니면?
0: 저는 딱 들었을 때 일단 낮이면 뭐 페스티벌 일단 떠올리고 밤이면 이제 단독 공연을 떠올렸는데 단독 공연이 좀 더 팬이랑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게 좋아가지고
2: okay.
0: 네.
2: Okay, okay. So, I was asking them out of the 6 and 7 time frame is because like they are more comfortable with that time frame or whatnot. And it seems that when it comes to Chung's thoughts, he feels that when he thinks of a daytime performance, it would be like a festival vibe. And then a nighttime performance would mostly be, you know, like a solo concert, and so it's a little bit more intimate, gets a chance to meet up with the fans, so that would be something he would like to do. Then 매년 앨범 발매하기 아니면 3년에 한 번 명반 발매하기. So a album a year or a like best seller best album you've ever created every 3 years. 3, 2, 1.
3: 3년에 한 번 명반.
2: 명반.
0: 네, 3년에 한 번 저도요.
2: 명반. 두 분은 그러면 명반의 기준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약간
1: 명반의 기준?
2: 본인들이 냈을 때 명반의 기준이 뭘까요? 왜냐면 사실 이 명반이 요즘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1: 맞아요.
2: 뭐 세일즈 때문이 됐던 아니면 뭐 좀 뭐 인기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명반을 이렇게 붙이는데 두 분은 만약에 기준을 했을 때 어떤 게 명반일까요?
1: 근데 질문이 너무 좋다. 야, 질문이 너무 고차원적이야. 뭐예요?
0: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되는 게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1: 토스 하시는 거예요? 곤란하면 저한테 토스를 해요. 저는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봐도 어떤 가수분이 노래를 하시면 노래를 너무 잘하면 와 노래 진짜 잘한다.
2: Okay.
1: 음정이 정확하다.
2: Yes.
1: 가사 전달이 좋다 이러는데 되게 그 노래가 그 단계 이상으로 뭔가 좋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사연을 적어요.
2: 맞아.
1: 그러니까 막 나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 노래 듣고 힘냈어요. 라든지 뭐 자기 추억을 뭐 이렇게 적고 뭔가 그 노래랑 자기를 동화시키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100명 있으면 그 100명들이 이제 한 주변 사람 10명한테 소문을 내면 그게 1,000명이 되고
2: 그렇죠, 그렇죠.
1: 1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0: 이게 어떤 사람 마음에 이렇게 팍 꽂히는 그런 게 있는 노래가 좀한 곡이라도 있으면 전 명반이라고 생각해요.
1: Okay, look at that. All right. So,
0: 아, 통찰력 미쳤다.
1: that was a great answer. So, if there, when it comes to like a best album, because these days, if you look at a lot of streaming sites for music, they will have like a sticker or a badge on certain albums saying like this is like a 명반, this is like a best album. And so I was asking them as artists, who like how do they measure a album to be like a best album? And I think Joel made a really good observation to start off that if a lot of people tend to like an album, the popularity in it kind of speaks for itself. And to back that up, Talon made a really good answer. So he was just like, if you watch YouTube or something like that, and you see an artist perform, if that person technically sings a song great, so they use technicality. You have great range, they have a clear delivery and stuff like that. People will just like, wow, that's a great performance, great song. You know, you did a great job. You know, I got goosebumps with your singing, that kind of stuff. But he says that when it comes to like a great song or a great album, people start telling their story. They will open up about how they felt when they listened to that song or what they were going through when they were listening to that song. And so he feels that if an album has just one song that can resonate to at least 10 people, and that 10 people can turn to 100 people, and that 100 people can turn to thousands and hundreds of thousands, he feels that that would be like a best album if there's just that one song to do so. So moving on, I would really love to see a non-music question. 이거는 음악 관련된 건 아니지만 활동에 관련된 건데, 두 분이 이제 벌써 10년을 활동하셨잖아요. 자체 컨텐츠도 요즘 많고, 이제 또 예능이 좀 옛날 예능도 좀 유튜브 쪽으로 좀 부활하기도 하고 하는데, 두 분이 만약에 나간다면 무인도 예능 출연을 하거나 정글 예능을 출연하거나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어필이 있는지. 자, 3, 2, 1.
2: 정글.
1: 아, 안 맞네. So this is the first one they did not match on. Okay. 사실 무인도랑 정글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환경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0: 네.
1: 두 분은 만약에 그러면 자체 컨텐츠가 됐던 그냥 좀 뭔가 좀 여행이나 좀 그런 예능스러운 걸 찍는다면 어떤 컨텐츠 찍고 싶어요?
0: 만약에 한다면요?
1: 어디에 만약에 옛날 예능이 부활을 해서 출연을 해도 괜찮아요.
0: 이거 근데 요즘 분들이 진짜 공감 못 하실 텐데,
1: 어떤 거요?
0: 저는 엑스맨.
1: 엑스맨이요? 엑스맨
0: 엑스맨에.
1: 얘기할 것 같았어요.
0: 아, 진짜요?
1: 동고동락 아니면 엑스맨 얘기할 것 같았어요.
0: 진짜. 저 엑스맨의 당연하지에 미쳐 있었어가지고, 예,
1: 당연하지.
0: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그
1: 아,
0: 이제
1: 그렇게
0: 그네를 타면서
1: 어렵군요. 네네네네.
0: 타면서도 막, 아, 저게 나가고 싶다. 저게 나가서 저 사람들이랑 당연하지 나도 하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저렇게 막 놀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너무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1: 오케이.
0: 예, 네, 그래서.
1: Okay. So, he would like to be on X-Men's. He would like to be on X-Men, and he would like to do the game 당연하지, of course. He said that this was like something he'd always done, even when he was like in second, third grade on the swings in the playground, like on the playground, because he thought that that was just like such a great show and like a segment. And the whole point of the game is just to like say, of course, to anything that person remark says. 두 분은 하신 적 있냐고 피디님이 여쭤보셨어요.
0: 저희끼리 당연하죠.
1: 술 먹다가 혹시 한번 당연하지 하신 적 있어요?
0: 저희끼리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한번 해서 한번 찍어요.
0: 한번 해볼까요?
1: 컨텐츠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제 화내지 않기. 아무리 센 질문을 하더라도
1: 화내지 않기.
0: 네.
2: 부들부들 되는 거 보이고.
0: 꾹 참으면서. 아, 나 너무 재밌겠네.
1: So my producer was asking, have you guys never done it together? Like, no, but I was just like, how about you guys put a camera on the next time and then do a game, a round of it, and you have to add on like, you know, don't get upset and see how far you guys can go with that too. 초원 씨는 뭐 어떤 예능 하고 싶어요?
2: 아, 전 아까 질문해주신 무인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진짜 그 가지고 있는 그 리얼함, 그 힘들 때 나오는 저희의 그
1: 바이브,
2: 네, 진짜 바이브. 그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케미랑
1: 네.
2: 싸우고 막. 네. 그래서 그거가 일단 재밌을 것 같은데. 네.
1: 두 분이 이제 컨텐츠 찍어줘 봐요.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0: 무인도에서
1: 캠핑.
0: 네. 캠핑. 생활하기.
1: 뭐 무인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 뭐 요즘은 그런 캠핑이나 이런 많으니까. 것들 좀 많으니까 배낭 해가지고 어디 캠핑 사이트 가서 텐트 치고.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겠다. Okay, so even thinking about it, because Jonghyun says that he would like to kind of go to a deserted island, he feels that a lot of the fans don't really know the real side of them, like when they can like fight, like really fight about certain situations. So he feels that that would be really fun to see if we could shoot. It's like, you guys then have to shoot it, like go camping for a day or something, and then we can see it. I can already feel like it's a vlog that it would be something I would love to watch.
3: 자,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에어컨 고장나는 게 더 최악인지 난방이 고장나는 게 더 최악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3, 2, 1.
2: 에어컨.
1: 오케이. Okay.
0: 최근에 여름이었어서 그런
2: 거 맞아
1: 맞아. 맞아. So yeah, AC. 네. 근데 저 사실 이거 아티스트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네. 에어컨 얘기를 하긴 해요.
0: 아.
1: 왜냐면 네. 지하에서 공연을 해보신 아티스트분들은 에어컨 한겨울에도 에어컨이 필요 한 게 지하 공연장이기 때문에
0: 습해서
1: 습하기도 그렇죠. 하고 공기도 통해야 되고 맞아, 이러니까 맞아. 순환이 필요해서 에어컨이 제일 최악일 것 같기는 해요.
3: So yeah, they're like maybe it's because it was summer, but yeah, we need the AC. That's like a must. And I was like, no, but we've asked this to a lot of artists, and if you've ever done a show in like a basement type of a area, you need the AC even in like the dead of winter when it's like minus something outside, because you need something to circulate the air indoor. Is and the heater is gonna freak, it's bad, really really bad for artists. Okay, would you rather date your ideal type or somebody who likes you? 자, 이제 연애예요. 네. 이상형을 만나기 versus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0: 너무 쉬운데?
3: 자, 3, 2, 1.
2: 이상형.
0: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닌가? 이상형이랑 데이트해야죠.
1: 아~
0: 거머 쥐어야죠.
1: 자, 이상형 두 분.
0: 아, 우리 이상형?
1: 이거는 저 사실 아티스트분들이 한 1년에 한 번씩 나와도 물어봐요. 왜냐면 바뀔 수 있거든요. 막 바뀔 수 있는 거라서
0: 네.
1: 이상형. 지금 시점에 올해 지금 오늘 네. 9월 10일 날 기준의 이상형.
2: 저는 제 와이프입니다.
0: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뻔하고 진부한 게 지금.
1: 먼저 간 걸 참 네. 잘했어요.
0: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3: Yeah, I knew that 네. he was gonna say that because he's married and he just said my wife. So kudos and points to him. Cookie points for him.
0: 근데 저는 약간 그 테토녀?
1: 오.
0: 요즘 이렇게 말로 하면 테토녀가 좀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오.
0: 근데 그 테토녀가 제 약간 연애처럼 약간 그럴 수 있는데 테토녀 길들이기?
1: 와.
0: 그러니까 오. 밖에서는 테토 같은 사람인데 나랑 둘이 있을 땐 좀 의지하게 만드는
1: 오.
0: 그런 게 좀 약간 제 이상형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밖에서도 뭔가 되게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사회생활 막 잘하고 또 나한테 있을 때는 또 막 남편이니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2: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다 애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태토를 만나시고 계신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2: 겁니까?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3: Okay. So he says that for the Korean trend at the moment, he would go for like a tattoo 여자 or like a girl.
0: 막지가 안지기.
3: So he's saying that he would like somebody who's a little bit tougher on the exterior, but maybe a little bit softer with him. So somebody who is good at holding her own outside and like in daily life. But when it comes to just him and her, it would be a little bit more laid back. This is what we missed last time when Sangwon was here alone. 이게 상훈 씨 지난번 혼자 왔을 때 네. 종훈 씨의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런 멘트가 없어서
0: 맞아.
3: 많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0: 맞아요.
3: So yeah, Jonghyun not being able to like jump in and like tease Sangwon, we were missing that the last time he was here. But yeah, he was just teasing him. It was just like, you sure? Because all the girls that you've been dating recently have not been that.
1: 근데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외국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되더라고요.
0: 진짜요?
1: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터프한 와이프지만 오히려 저런 와이프들을 여자친구들을 더 아껴주고 챙겨주고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그런 여자들은 오히려 상처가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 여자들이에요 라고 이제 막 남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좀 유행을 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그런 분을 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So yeah, I was telling him that I just so happened to see like a trend about like guys in the States talking about how their like wives or girlfriends are, you know, if she's a tough girl you have to know that she's got a lot of scars and stuff like that and so that's the way she acts and if you treat her nice and if you she's the one that's going to want to come home and cuddle and stuff like that and I was just telling him that you might be able to find somebody like that very very very soon 자 무대 영상이 바이럴을 탔어요
0: 네
1: 바이럴을 탔는데 어, 두 영상 다 억 뷰가 넘어갔어요
0: 네
1: 어떤 게 바이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지는 영상,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넘어지는 영상, 네. 음이탈 영상.
2: 아.
1: 자, 자 하나 둘 셋.
2: 넘어지는. 어? 어. 그래?
1: 자 어, 뭐?
0: 일단 왜 넘어지는 거예요?
2: 어 음이탈보단 나으니까 음이탈은 아, 계속 힘들지 않을까요? 볼 때마다.
0: 아 음이탈이 나면 너무 웃기잖아요.
1: 어.
0: 그 음이탈은 그 1, 2년에서 끝나지 않고
2: 아~
0: 한 10년, 15년 바이럴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도 음이탈 났던 분들이
1: 그쵸?
0: 지금도 영상은 계속 남아있는데 넘어지는 건 사실 그냥 금방 사그라들어서 어 뭐 왜냐면
1: 나 오래 가고 싶다.
0: 노래는 또 잘하는 영상 또 계속 올리면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증명할 수 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넘어지는 건 뭐 내가 뭐 어때요? 웃고 말겠지 뭐.
1: Okay, okay. So Jonghyun went with the one of falling on stage, but someone made a really good argument about him having his voice crack. He says that even to today, there are artists that like 10, 15 years ago, their voice cracking on stage is still popular. And so he's just like, yeah, I want to go for the long run. I can just upload songs that I did well later on. Well, that actually makes a lot of sense as well. 자, 무대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뭐가 더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기, 눈이 오기. 3, 2, 1.
2: 눈이 오기.
1: 눈.
0: 아 근데 질문 너무 재밌다.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 카페 카페에서 한 3시간 수다 떨고 싶다.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와.
1: So on stage, would you rather have it rain or would you like to have it snow? And they both chose snow. And he's like, who's making all these questions? Because they're so much fun.
3: 사실 두 분은 어, 공연 이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공연 이제 페스티벌도 있고 이제. 어, 뭐 행사 같은 것도 좀 있고 사실 뭐 지인분들 있으면 이제 뭐 축가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좀 다양해지잖아요.
0: 네.
3: 그 다양해지는 만큼 장소가 그만큼 다양해져서
0: 맞아요.
3: 이제 건반도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이게 환경에 영향도 좀 많이 받기도 하는데 좀 아찔했던 공연이 있었을까요?
0: 아찔했던 공연?
3: 좀 기억 아... 좀 기억이 바로 나는 좀 아찔했던 공연?
0: 아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한 건데.
3: 네.
0: 아, 이거 말해도 되나?
2: 네.
0: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3: 네.
0: 한번 아... 공연을 했었는데
3: 네.
0: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어, 되게 양질의 공연을 거의 무료이다시피 한번 제공을 한 적이 있으세요.
3: 오케이.
0: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웃기고 싶어가지고 그때 세 팀 정도가 했는데 어 그때 저희가 어 공연 그 티켓 페이가 1,000원 정도였어요.
3: 오케이.
0: 그러니까 진짜 그냥
3: 어, 이 그쵸,
0: 양질의
3: 그쵸,
0: 공연을
3: 그쵸.
0: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이제 세종문화회관의 이제 입장이었고 저는 이제 웃기고 싶으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오늘 내신 티켓 값에 300원 정도는 뭐 충분히 하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들려드린 노래가 아, 한 60원 정도 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어, 좀 약간 아, 이거 말실수인가? 약간 이렇게 했던 그 조금 아찔했던.
3: 아 오히려 말실수로.
0: 네.
1: Okay, so he says that they were doing a show for the Sejong Culture Center and the tickets were like 1,000 won, so that's like not even a dollar for US. And it was there was three teams there, and he says that he just wanted to be really funny, and so he thought it would be really funny if he started kind of joking about the price about it. And so he's just like, so our performance is about like 30 cents worth, and the rest is like 60. So he was just trying to make a joke about it, but he felt like as he was saying it, he was like, I maybe that wasn't as funny as I thought it was in my head. Okay, I could see so, could see so. Oh, could see so. 저도 저도 저도 공연 하다가 아티스트 보고 애들 애들이 준비하고 있대요. 이러면서 적 있어요. So I made mistakes on that too. 뭐 조은 씨 뭐 건반을 쳤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악기적인 부분이 뭐 혹시 있었던 적 있어요?
2: 어 그런 건 생각나는 게 없고 그 행사 때 예전에 뭐 고추 축제인가 뭐 그런 데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당황했던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엔 잠깐만, 당황했지만
1: 근데 두 분 노래에 그렇게 춤이 네, 나오기가 쉽지가
2: 맞아요. 근데 당황했지만 이제 나중엔 너무 웃기면서 막 즐겼던 그런 적이 있어요.
1: Okay. So he's never had like a really scary experience when he was on stage, but he did remember they were doing this like pepper festival. And there was a lot of elder people there. And while he was playing while you're playing and like doing a set, the elderly started coming on. They started dancing, and Korean elderly dance in a very specific way. And I was like, none of your songs fit that kind of choreography. He's like, yeah, but it was kind of it threw me off a little bit, but it was actually pretty fun. And he ended up enjoying the performance as well. This one is a really big ordeal. 공연을 하시는데 매번 랜덤 헤어스타일 versus 랜덤 의상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So random hairstyle or random clothing before you do a show. 3, 2, 1.
0: 랜덤 의상.
2: 참 그 좋은 거요?
0: 더 나을 것 같은 거.
2: 아.
0: 하나, 둘, 셋.
2: 랜덤 의상.
1: 어, okay. So clothes and hair, they did not agree to that.
0: 남자는 머리빨이거든.
1: Guys,
0: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었는데 대머리여 봐.
2: 아 그러네.
0: 머리가 감밀려 있어.
2: 아 맞네. 아 최악으로 갔어요.
1: Everything has to be like the finish off for a guy is their hair, and so I cannot mess with my hair, and that's why he was saying that. Oh, very interesting indeed. We do have to talk about their recent track as well, but we're gonna hear it first. 이제 신곡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노래를 듣고 할 거예요.
0: 아, 네네네.
1: So 멈춰야 해 어떤 곡이죠? Unstoppable.
0: 멈춰야 해. 멈춰야 해는 좀 이렇게 아직 사랑이 뭐지 막 싶어하는 어떤 입장을 좀 대변한 노래예요. 이게 막 사랑이 좀 맞나? 그러니까 내가 얘 좋아하나? 그러니까 친구 사이였는데 뭔가 갑자기 마음이 불현듯 생겼을 때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다가 아 사랑이구나 확신하게 되기까지의 마음 그걸 좀 이제 노래한
1: 알겠습니다. 라이브를 하셔야 되니까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we have Hoon's in the studio. Both of them are in the studio for today.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messages for them, continue to send those in.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learn a little bit more of the song after we listen to them sing it live. 멈춰야 or Unstoppable is the track. It is a, kind of like a what is love? Is this right? Am I starting to fall for this person? They started off as friends and are they on the road to lovers? That is what the song is kind of talking about. Are we ready? 준비됐을까요?
0: 네.
1: Let's go.

0: Bravo! Gwen was saying, yay, beautiful. Yes, that was an amazing live performance. We got Huns in the studio for today, and we need to talk about the song that they just dropped.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앨범을 소개할 때는 Easy Listening을 중심으로 이제 곡을 만들고 가사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강렬했던 앨범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 곡이 좀 펑키하기도 하고 Easy 네. Listening에 좀 속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노래들보다는 조금 밝고 좀 더 에너지틱하고 기타 사운드도 좀 돋보이는 곡이기는 한데 뭐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멜로디, 가사, 뭐 어떤 게?
1: 일단 그 장르? 장르가 제가 뭔가 제가 분기마다 꽂히는 음악이 달라요.
0: 아하.
1: 하고 싶은 음악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의 음악이 좀 다양한 게 아예 막 엄청 인디스러운 발라드도 있고 좀 정형화적인 정형화된 발라드도 있고 뭐 슈가팝도 있고 뭐 재즈도 있고 그게 제가 그때그때 꽂히는 게 다른데 그럼 이제 종훈이한테 의뢰를 합니다. 아, 나 요즘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좀 만들고 싶다. 그럼 종훈이가 이제 구상을 해줘서 거기서부터 곡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요즘 좀 약간 R&B에 좀 꽂혀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 나게 곡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0: Wow. Okay. So the last time he was here, the album that they had dropped, he said that the main focus was it to be an easy listening album, even though the lead single lyrics were a little bit... how do I say, in your face? The lyrics were a little bit darker than you expect from the melody and everything. So I highly recommend you go check out that album as well. But he says that he has these seasons within himself where he's just like, I'm totally hooked on a certain genre. And that's why if you look at Hunze's releases up until now, there's so many diverse, like so much diversity. They have like indie ballad types. They've got some jazzy types. They've got some, you know, pop. There's like a lot of different genres. And the reason is because whatever Sahun is like completely obsessed with at the moment, he will then be like, yo, Jonghun, so I'm like totally vibing with this at the moment. And then Jonghun's going to be like able to arrange stuff and whatnot. So,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왔었을 때 그럼 어떻게 구성을 짜셨어요? 뭐 멜로디부터 생각했어요. 코드
2: 분위기 이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상훈이랑 대화하면서 계속 멜로디 이제 만들어 보고 네, 계속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0: 얼마나 걸렸어요?
1: 완성하는 데까지는 뭐 편곡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 안 걸려. 한 1-2주?
0: 1-2주?
1: 안 해도 뭐 마무리 되는데 이 뭔가 아이디어가 생길 때까지가 조금 시간 걸리는 거야.
0: Okay. So about a week and a half, maybe 2 weeks max to get like the full song and everything arranged and stuff like that. But it's the idea, like for them to kind of set something in stone, that's when it takes the longest for them to come up with stuff. Out of all the songs that you guys have released up until now, is there a song that it just took so long that sometimes if it comes out on your like random playlist, you're just like, oh my god.
3: 지금까지 내셨던 곡 중에 네. 너무 오래 걸렸거나 너무 약간 아픈 손가락이어서 지금 랜덤으로 내 플레이리스트 갑자기 나오면 약간 좀 약간 이런 곡 있어요?
1: 아픈 손가락?
3: 네. 아... 좀 발매를 했고 네. 아니면 앨범에 수록이 되긴 됐는데 네, 네, 네. 너무 비하인드가 네. 많았던 곡이라서 지금 들어도 그냥 들을 순 없고 좀 약간 그때 그 과정이 좀 계속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곡이 있을까요?
1: 아 있죠.
3: 있어요?
1: 네.
3: 어떤 곡이에요?
1: 저는 잠이 오지 않는 너에게라는 노래인데 아, 그 노래 너무 힘들었어요.
3: 왜요?
1: 아 이게 이 노래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코러스가 많거든요.
3: 네. 근데 원래 코러스가 좀 많잖아요.
1: 맞아요.
3: 코러스 노래. 할머니도 많고 이렇게 화음도 많고.
1: 맞아요. 할머니. 하모니.
3: 하모니.
2: 아, 드림인 줄 알았어.
1: 잘못 들었어. 할머니 맞나?
3: 하모니, 하모니.
1: 아, 그 코러스를 녹음하다가 원하는 톤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뭔가 머릿속에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어. 막 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뭔가 약간 그런 톤이 안 나오니까 막 이제 막 2시, 3시, 막 4시 막 이제 출근 시간까지 됐는데도 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때 또 막 어리니까 밤 시간 계산 개념도 없고 막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하다가 그냥 기절했어요. 이렇게 책상에 거의 이제 기절하고 눈 떴는데 아직도 코러스가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지.
3: 악몽 악몽 악몽.
1: 끝은 내야 되는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막 거의 뭐 이틀 밤새 가지고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3: 그래서 지금도 가끔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1: 나오면 진짜 그 부분 있어요. 코러스 많이 나오는 부분 아파요. 막 폐가 아파. 진짜.
3: 본 녹음을 하면 두 분 같이 해요?
2: 네.
3: 그럼 종신까지 옆에서 아, 계속 밤새고 같이 연습 네, 이제 그쵸. 하고 있는 거예요?
2: 옛날에는 더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코러스도 그냥 가볍게 해도 되는 건데 이제 밤새서 그 다음 또 새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3: 그 요즘은 그 옛날에는 무조건 녹음 부스를 분리를 해서 녹음을 떴는데 요즘은 같이 그냥 들어가서 녹음을 뜰 때도 있. 잖아요. 예, 바로 옆에서. 요 워낙 리코딩 기술이 좋아져서 맞아.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 너무 잘 하니까. 그러면 두 분은 좀 같은 공간에서 하는 편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그냥. 네.
1: 맞아요.
3: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계속 할 때마다 핸드폰도 못 해.
1: 맞아.
3: 이거 녹음 뜨는 소리도 작게 해야 돼. 이 키보드 누르는 소리도 그러면
1: 맞아요.
3: 살짝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탁 그것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1: 어, 아시네요. 아니, 너무 잘하셔요.
3: 같이 들어가잖아요. 야, okay. So, he was telling us about a song that he loves, but like it's one of those songs that even if it comes in at random, like there's this one part that is just like, oh, it physically hurts. So, it was one of the tracks of 잠이 오지 않는 너에게, and he says that while he was doing the track, there's this part in the song where there's a lot of chorus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harmony, and he made it a little bit of a joke of that earlier. But anyways,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chorus parts in there, and there he wanted his voice to sound a certain way, and it took him 2 days. 48 hours of almost zero sleep of trying to get it right. And I was like, do you guys record together? And they're like, yeah. And I was like, do you guys record next to each other? Because these days, the technology has increased so much that the mics have gotten so much better and like the systems have gotten better so that you can sit next to your producer and then just record and get a clean sound. And he was like, yeah, so we normally record together. And I was just like, but then Tong was over there. Like he has to be really careful with the keyboard. He has to sit very quietly while someone's over here like singing his lungs out because... He has to stay quiet while the recording process is done because if not, all that sound goes into the mic. And so, yeah, they tend to... Back then, it was a little bit more about, like, the passion about things, but now it's just more of, like, yeah, it's a waiting game sometimes, though there are songs that are like that.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nd then we're going to come back, and we're going to ask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they've got planned for the rest of the year, and also your questions as well. So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about the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he track of Hurry and more of the show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we got Hoons in the studio, and I really don't like that time is going by way too fast. 왜 Hoons 두 분이 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갈까요? 유독 빨리 가요. 두 분이 오면.
5: 진짜요?
4: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왔을 때는 이쯤 되면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좀 숫기도 좀 없으시고 이렇게 음악은 너무 잘하시는데 말 주변이 없으시면 약간 힘들거든요.
6: 그럴 수 있겠다.
4: 어, 그럴 수 왜냐면 있지. 그분들이 약간 좀 단답형으로 이제 대답을 하거나 아,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6: 맞아.
4: 이제 티키타카가 안다는데 두 분이 오면 오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수다가
6: 맞아 수다 떨러오는 느낌
4: 맞아요. So I love having them in the studio and he's like, are you sure? Are you sure that it goes by? And I was like, yeah, because normally around this time, if a certain artist, if they're like shy or whatnot, it's a little bit harder to continue the interview. And I tend to ask more questions. But with you two, it's so much easier to just have a flowing conversation. So this year, it's your 10-year anniversary. And because it's already the 10th of September, I feel that the fans are hoping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stuff planned for the rest of the year. 벌써 9월 10일이에요. 네. 올해 이제 1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팬분들이 좀 뭔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몇 달 남았으니까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6: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4: 네.
6: 이제 연말에
4: 오!
6: 10주년으로 단독 공연을 좀 할 생각입니다.
4: Okay. So at the end of the year, because it is our 10-year anniversary, they are planning on trying to do a solo concert. So that is something that is in the works. 그럼 뭐 SNS 다 팔로우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5: 네.
4: 공지랑 이런 거 다 올라가는 거죠? Okay. So all we need to do is be following them on social media, and we have them pinned later on so you guys can go follow if you haven't started following them yet. We have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came in beforehand, and we were able to accumulate them. Are there any moments that we're just like, oh, we are totally a team through and through? 청취자 질문을 좀 미리 몇 개 받았는데요.
6: 네.
4: 두 분 서로 아 이건 진짜 우리 어쩔 수 없이 팀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요?
6: 어쩔 수 없이 팀이구나?
4: 약간 좀 뭐 무슨 뭐 찌찌뽕 할 정도로 아~ 말을 동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의견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답 아~ 나와 좀 동시에 답이 나왔을 때라든지
6: 네.
4: 아 역시 우리는 팀이구나
6: 네.
4: 하는 순간들.
6: 너무 많은데 그 뭐가 있을까?
5: 음악 그러니까 곡을 만들 때 작은 선택들이 엄청 많잖아요.
4: 그쵸?
5: 그런 거는 그냥 완전 그냥 하나가 돼 가지고
4: 오!
5: 통해서 네, 오! 진짜 와, 우린 진짜 팀이구나.
4: Oh, that 그거 거. 제일 중요한데요. So that's really important. It seems that when they work together on music, they are like one brain. They continue to think on the same cell and they just like are totally in sync, which is really, really needed. 또 있어요? 뭐 음식 고를 때라든지.
6: 종훈이랑 저랑 음식 취향도 좀 다르고 좀 진짜 성향상 다른 게 진짜 많거든요. 아까 무인도, 정글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랜덤 헤어, 랜덤 의상 이런 것도 보면은 생각하는

0: 하는 게좀 다르긴 달라요. 아, 근데, 진짜 다 다른데, 음악할 때만,
1: 그러면
0: 예, 뇌 공유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약간, 브레인 쉐어가 돼가지고. 왜냐면
1: 와우.
0: 들었던 음악 취향이 진짜 거의 똑같아요. 많이 흡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다 추구하는 쪽이 좀 많이 공통된 적이 많죠.
1: Okay,
0: 예.
1: so yeah, he says that they're completely different. Even earlier when we were doing the balance game question, like when it comes to styles and choices and stuff like that, they're like complete opposites. But music, they always say like we brain share because we are on the same wavelength and everything like that. So that's actually pretty cool. 자, 대중들이나 팬분들이 이제 훈스 하면 이렇게 떠올리는 수식어들 있잖아요.
0: 네.
1: 어떤 수식어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0: 훈스하면 떠오르는 수식어?
1: 노래 잘한다, 음악 좋다.
2: 저는 최근에 몇달 전에 이제 저희 단독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한 6년 만이었나?
1: 6월
2: 그랬어요.
1: 달.
0: 맞아요.
2: 네. 그랬는데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난 거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와주시던 그분들이 뭐, 아,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훈스 그대로다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팬분도 그대로고 그래서 서로 울컥하면서 인사했던 그냥 그대로다라는 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1: Okay.
2: 네.
1: So in June, they were able to do a concert. It was the first concert in a few years. And the fans and them kept saying, like, oh, you guys all look the same. And just like staying the same for him was a very moving point in that situation. And so just that in itself feels very comforting, but also it helps to remain on the like same level with their fans and stuff like that. So that would be a phrase that he really, really enjoys. You were talking about earlier about how songs move you. So I want to know if there is a song that still moves you to this day that is yours. 아까 이제 노래를 들으면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곡이면 막 사연도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들 노래 중에 랜덤으로나 아니면 뭐 어딜 갔을 때이 노래가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역시 이 노래는 진짜 내 얘기 같지. 내 얘기지. 약간 이런 좀 본인들 노래 중에 좀 그런 공감이 되는 곡이 제일 공감되는 곡.
0: 제일 공감되는 곡, 아,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1: Of course.
0: 아직 없다.
1: 아직 없다. Okay, so for him, someone says that he doesn't have one yet. That's like still an ING moment. 종훈 씨는 혹시 있어요?
2: 아직 없다 하겠습니다.
1: 아직
2: 저희는 더 할수 있는 게 많다.
1: Okay, so he's like, we have a lot more to show the fans, so there's still more that you can check out. Are you guys obsessed with any food or places these days? 혹시 음식이나 맛집에 빠져 있는 곳 있어요?
0: 너무 많은데요? 미친 듯이 많은데요? 그것은 나의 네이버 지도에 1000곳 정도 있는데.
1: 종훈 씨는 거의 되게
2: 저는 요즘 회에 엄청
1: Oh, 회.
2: 빠졌어.
1: Okay, 회 is something he's been obsessed with.
0: 회 좋지.
1: Someone is like, which one do I talk about? 상훈 씨는 거의 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동네 가면 이거는 먹어야 된다. 약간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좀
1: 웨이팅도 하세요?
0: 웨이팅 하고 하는데 잘안 해요.
1: 아.
0: 저는 왜냐면 웨이팅이 좀 필요가 없는 게저 일단 노포여야 되고
1: 아.
0: 근데 이제 노포인데 들어가서 테이블을 딱 만졌을 때
1: 약간 끄적.
0: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뽀득뽀득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된 거지.
1: 아, 관리가
0: 사장,
1: 손,
0: 관리가 소홀하지 않. 그런 곳은 식재료도 그 할머니
1: 그렇죠,
0: 할아버지가
1: 그렇죠.
0: 깐깐하게 하신단
1: 그렇죠.
0: 말이에요. 그 주방도 뽀득뽀득 빛나요. 그런 곳에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1: Okay, so he's the type of person that it can be a pretty old looking place, but it has to be clean inside. Like when you go in, like everything is clean. So you know that the owners keep the place clean, but it's just that the building itself is pretty old. That's the only thing that he loves to do, and that's why he probably doesn't do a lot of waiting in and as well. When it comes to your perfect day off, how would you describe it? 만약에 두 분이 24시간 동안 완벽한 휴일을 만들 수 있다면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휴일은? 뭐 하면서 지내는 게 완벽한 휴일이에요?
2: 저 솔직하게 그냥 잠을 원 없이 한번 자는 거.
1: Okay,
2: 지금
1: sleep.
2: 육아도 이제
1: Sleep. So he's a daddy too. So sleeping. 되게 현실적이어서 sleeping as much as he can. Okay, 상우 씨는?
0: 저요? 저는 진짜 그냥 도파민을 24시간
1: 아, 요즘 보고 계시는 예능 있잖아요. 그럼 예능 하루 종일 있고. 예능 보고
0: 예능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시켜 먹고
1: 보고. 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나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어, 오케이. 그런 거? So watching his favorite variety show and then like eating food that he would like to eat and then just like kind of relaxing in like the perfect place. That would be what he would love to do for 24 hours. 두 분 우리 벌써 또 인사할 시간이 다 됐어요.
0: 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와 진짜.
1: 종훈 씨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2: 어 너무 저,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네 그. 생각보다 저번보다는 긴장을 좀 덜해서
1: 어, 맞아요 덜했어요 네. 맞아요
2: 버벅거리는 것도 없었죠?
1: 네, 네 없었어요 네,
2: 감사합니다
0: 기본적으로 항상 버벅거리시기 때문에
1: 종훈 선생님
2: 일상에서도 그렇구나
1: 종훈 선생님 he had a blast today and he was less nervous than he was as he was last time we do have to say goodbye so for the both of you please give us the update on your concert for the end of the year as soon as possible as we say goodbye though we have Huns on the track with X and we'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0: 감사합니다 bye bye